다들마초 칼라 처바자바 서규 여번이야 야구 서규 여배 파라 푸규로 중엽시 진더 구번이 재용지 체리 협대 다와인비에 진더 구비에 체 중앙당 주주니 랑경종 천재 팀계 존여의 제비에 유엔시 표도 교제비에 체리 협대 최고 급당보 라사라 표시 院士堂七列开别拉萨重杰给六张忙部的配门学生路中错了千里写着三十六笔切不堂结果地特动查到车名松度这年推念度别月将用给四个月季堂重杰出了切不堂给六松东出给了结果的学习 第六张中杰成都重杰给推运切人员密切给本给解决恩刷四年级里了切决科色容员国路听阿东西的这一批 진짜 뒷바파라 제주 응외소와 승리 지리라 커섭 롱유 걸어 치칙동 갸라 제비 제주 총무라라 용법 걸어 치기동 앞갸라 중입시 대례 진짜 뒷바네소 닝지 총결기 기나 대비 닝지를 선주기 초월을 시비 링내당 유 걸어 제주 작다 되부타 라자니 닝기 파라 판조 총원 칭게 뒤디에 메고로 동대 망도 담비 링내당 유 걸어 제주 작다기 규지 뉴버 침부튼 입시 结果云队表提人家当越国的灾区给孙雄二月切入清也不是今天顶不谈结巴了人家重给人别进重区给越国的完美店车座出去日故咱们来年许不提那年给推送不了给这夜叉出八年越国的拥抱国的同居的鸡蛋车座松动松给重也不是性格那么错听给刚刚也生九年之续差

자단 덴베 생겔링게 공감사 땡게스요 탄데 롱팅기 첼름규 세신하고 초베 레센디기네 편쇼 롱팅 년첸레쿵 벽에 롱팅기 제스 미마니기 쇼베 추수 고타 감응안데 추수 주베 파리기네 태동 쇼베 짐주 태제리 생기 랑고 다용 시베 난센디기라 Senengye, Langkwa Daoyong Shibe Jimchui Teche Lezen Ki, Jese Mima Nyi Ki, Lezen Di Nali Yine, Natsui Dachi Langkwa Nyamso Ta, Dandun Xin Daoyong Te Le Nyamnyong Pyusong Cho Be, Dengshu Go Jun Tudian La De Le Shuzi Yine, Lezen Nali Namsha Kwe Yun Tu, Namba Lengge Ki, Dachi Chowai Chue Le Ya, Che Be, Langkwa Ki, Lola Nyamso Ta, Dandun Xin Daoyong Langso Be Te Le Ya, Dachi Kendo Yu Be, Netun Yin Yang, Rung, Yame Na, Dachi 这边路上那个南端蓝索被拖了呀大家切这的他能行地铁里呀塞着修语地铁里给随国家拿说地名地宁给广州区市端塘干门案的区市给白帕的这是普遍人气小白区市国塘干门案的区市区白帕的呀广州区市端塘干门案的区市区白帕的呢来先地看说说

0: 개개수는 변주치 숙제 파주 끝내지 어디 남산 뒤체식이나 달실리아다 티싱 나록 눈기게 고다 동백은 샤베주고 눈 극사랑이야 눈 경마도 비제체 감다스리체 아니 글리글리글리 길라만선주 단데 디시 직다 능교극단다 소디간이야 좀마도야 얘는 직고 버룰이야 직 능교 소리께베 버룰이야 야만지 디버룰이야 당나주 기동슈럴 기동슈나다 직 능이야 직 졸만르지 야 직 넘디다 숙제지 좋아 딘데치도
1: 다디 나주 단데 인세지 은사디 다지 这个人选了空档写了吧，伊拉。任意了。我那组提了吧了，但告诉人最近，说东北说起，说东北说起吧。去别说，大伙儿第一个那下节牛压说起了。任意了。到底其他别去其中的民众的开发与事业是怎么样？伊拉说了起的。
0: 哦。
1: 那我那组当的说东北恩当啥叫了吧了？那的这别去去过年的开了开的。
0: 지금 모두 개발해야 돼.
1: 추이치야.
0: 추이야 되는데야. 그 소디 배제당해야 그 당무소 뒤에 미국으로 어디를 시작이라.
1: 레세. 다전결라 은하수 당대 총기도 보차시나 즉 시도가도 먼구로 봐라.
0: 나래기라.
1: 다지 로망무디 양스체도.
0: 어라.
1: 딘제가리야 다카지 증나 감숨츠 용능야 감진하스도시 반제체제구 타나 랑고반 증구슈딘제직두이상바 아니 Tanda kama nga chu tinche kuwa kiedu wang.
0: Lari.
1: Tinche kuwa kibli ya tanda khalo wa mangu chi ki tanda sotongba endang di ka siyudu wang.
0: Lari.
1: Aisana ka chi ki talangko ma teru tang chani raba.
0: Lari.
1: Tinche che mi na di yoru sungu du wang khar su ra. Num chun chung yoru is. Di rungu chi na mi rungu chi na. Di num chun chung tu yu na mi na.
0: Di rungu chi rikina.
1: Lese.
0: Da num chun chung da dik shungu rikina. Da ghe zi isi miyo. Inele di di na zu dir shi rikina. Gam rana ya jik sungkyup che ya ki da kanda lo dikbe da chawa chi me rwa. Di dikbe shi rikina.
1: Da jen na nangu jik pige ka ka je ma lo rang se yo mar ba lo amati.
0: Lari.
1: Ka je xia je bina si du ka so dun zhe li ya da jik lo ma mu da di zhe gu gu ya. Ya mi na lam su di zhe li ya jik tun da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네 만나주 말아디 고교기 티싱이
2: 선다
0: 어 뉴트로 감데
2: 고교식으로 봐
0: 고교제제 따고 당저슈레 아 장구자 매임자 따 인지 코 꼬르게 구이는 양한조 카가데까지 데라
2: 다나주
0: 디 나로려지 참베서 슉 유에 유지리 슉 참지디 디신 나로 놈디게 꼬르게 나로려 나주 다 디시리기라 메레겜소나 반디지 디 홉디 갑로네 비갸다지 디 듄을 줬어 메스메벨 기디 찌르제디 이기라
2: 옹 레슬레
0: 디나식 줄이 다게시 동백간의 샤음네 양기란조 릉시제 루루제 그 갑로네 비갸김이요 말이
2: 제제제라
0: So Tongbeng on the Sache, and to end you all. Any Tisha and the Lag Dink, Kagas you all,
2: or
0: the Shosha,
2: Shosha,
0: Lagwedia. Tins honey, any Tisha can answer Gangbedi, Kagat Leche, and you go Sotia, Katu Tigan Kation, Motor Shayak, and the Kag Tishomare, Sochi,
2: Peace,
0: Oh, Tinja dancing.

0: ラルケビシュナオディガンシャムナヤディシャキランゾ患者ジョナナロタンダンニュチョガムディナロリアジタンシュクマツァムチェチェジェジェジェラディジェジェシャタディコレムディキランゾディシャドスヤタンヨチェコカカサソナナゾカカディチェディガンディエンガンディシャカカディガンバディヤキャクチェキランレベソルシオクバレベソルチェチェアニディヤディティングイナ
1: ラクティンティ。ラクティンティ。ラクティンカカティティンビイナ。ティンサソナアニ、キランナゾコカトヤ、タンドソティ。ティンジェダン、キャケシュナ、ピーガンディヤケンダルシェ。レセレセ。ロ。ティネタンダキンダニェ、ゴシンチビュラ。ロ。ティランゴディチギサ、サムサン、タンダディルドワナ。ランゴイジェンディチェ。ロイン。ドゥンデカレスソナ、ジムジェビアソロチ。オン。ニュルセケヤティ。ジムジェアストラ、プディ。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ン、オ
0: 있어도 대배치 소소 야마게도 뉴디 가소레 다다 뉴세 일렉트릭 감점 말베
2: 홀
0: 디나나 소소 게도 좀 봐 투메도 승비 곧 마란소 라퍼랑기 피게치 구야기 다다 카가스메베
2: 로이다
0: 다다 라퍼랑기 피게치 야마 뉴세 게야치
2: 홀
0: 레구기 디 똑똑한 거 좀 버진 버 봐고 슉치 슉데스 저구라
2: 라리라
0: 디워데 가레선 곧 가소레 디 축디 레알하고 쉬우동아 야마 게디
2: 오리기라
0: 디 NP 조마르벨
2: 라리
0: 디게 게디 비즈는 삼차 초유자 디다이 조유나
2: 디 디리샤기라 팀 개베디
0: 다기 팀 디 개디 다르 취제 라고 쇼베서 지금 해줘
2: 디 인지민지기라 도나나 디리샤기라 가까베나 로레야 답해샤시나
0: 뭐저 야 바베 그블다 토마 고조지 만족홀이 아직 버르바
2: 라디
0: 버디 좀바 가서레 디 고뉴세기 다데 지게나 땅사 줘봐 디게데 베지 디 줄이게디 투메로 승비
2: 리 디
0: 디시 유시르벨라
2: 어 유시브레길라 다디 디르자길라 나조 어
0: 뭐저 촉촉촉촉 진예서 지기스
2: 디 디타니길라 껴체쇼 어디리길라
0: 어
2: 단다 그 디치 레구디 길라나 저 단대 다 딘데스 춘주스 도알 팀게베스 라고에
0: 그렇죠
2: 다 주니게 팀겜다레 그도
0: 삼사 개양이 쇼메 줬음 예전 더고 디체미 봐
2: 라리
0: 고 르그랑기 단데 뉴세 리그지야기 단데 땅디 게드 잠바 고 랍산 타타타 도마 봐
2: 라리 젬바 제두라
0: 고 라페소디 게드 교 가소레 고
2: 로랑리
0: 로랑지 게데브 쉬브스 도아
2: 라리
0: 디페지 진짜 근데 저 튼시비 이나겔라
2: 돈 세비지리기나
0: 딱바디 데 지금은 도사
2: 참자
0: 오 게야 조지리야 베지디 투미르 승비 간스나 피네 엔엔네 디스워바기라
2: 나리
0: 디코 치라고 쇼베 소르체
2: 나리
0: 짐디 데다르 쇼제
2: 올 디 디르자기나
0: 모두 툭 집도 인데 스트럭처 단제 소나리아 소디게 머틱베 소르치스도와 소딩메베 징메벨
2: 촉치
0: 올 니에 제산디 베지코 짐디 라베디 뜻디다르 취지 투메조 사체비
2: 디 결론즈 디르샬 어 러양체 쇼치 결론즈 답배샤선지 아 모르지 딱 단제 친체 양 카카브다 디부루리아 딱 카가간 샤주잖네 딱지 모르숙 차브다 람산 팀 개베스 메벨
0: 레레레
2: 어디 경 침부시 기고 그리기나
0: 어제 카지 원든 저도
2: 디 디치 그리기나 딱 모르 단르 베고 로코 고교제 요마라
0: 제제제
2: 디신 카카브다 야메네 듄 드베 급스 길란즈 디리 템게 뒤제네 뇽부치기나 딕스 테즈 겨그리기나
0: 그
2: 카레스네 길란즈 탄데 주니게 테 렐하우스 주라
0: 제라
2: 그 로다 냠도선자 로디 소케드제네 탄데 길란즈 딘 뉴드 감나 로리아 탄데
0: 다들 메모
2: 다들 말레비체 그 얘기 가운데 딜리 길란
0: 로디 세고
2: 로디 듄규간 리
0: 제제제
2: 아 미게 어디 그도 디차도 오마르 큰 쇼레 소디 고간이 알림도 스탄다 안조 뉴도 감나로리아 소두 게니 저리기나
0: 레세레세
2: 이 간에 거르게 되잖아 담이 월 다스테 오랄
0: 제제라
2: 다디 안조 듄규르샤 야메네 갑로르 제세시
0: 제제제
2: 다디 교다 추 그도 슉제 됨데 그 미게 담말레비다 아니 안조 카가들레도 전에 아니 컴티베스 제루리 다디 규릉부도 컴시 딘데 제면 디리기나 다디 아 배주 담당 다지 컴시
0: 견제스러치
2: 어 견제스 차디 우리기나 다들이 도움이기나
0: 뭐지
2: 고주리 개바디 비게 딱다 소틀림네 오데 담말이자 고교 겸도 소르지
0: 다디
2: 르드세 기론 칼레제 단디지 다지 어 감직스나 로레 차부차 로디게 차창바 담차스나 아니 신의 지 고 소디 칼레리아 다지 듄규네 듄규 갑교가 개체 아니 칼레지레나 아니 고디 컴데리 말이야
0: 레세레세
2: 노
0: 다잖아 내수 대리 체배 급리야 지 고난 치과디 존니도 도와줘라
2: 라리기나
0: 통마 랑고 메바제 비게치 가수레 고규 마체 콜리야 메바제 감지 예윤 시샤제
2: 라리
0: 랑고가 추인양 로인양로 발
2: 라리
0: 이게 상모 큰용부 지피 랑고나 로고 추제 상면을 바지 용부 시켜주죠
2: 라리기나
0: 디네 러구기 탄데 짐보가
2: 땅땅스바게라
0: 가소레디 소똥바 은즈마기라 디네 짐신 짐시 아스마게야 샤마도 호프다가 따짝스키도 곧 대부슈동아
2: 라레이라
0: 라구디간리아 응외야디 대부 유네레 미게 랑고랑 그 솔릭티치야 디간 다들랍서 레그미도 코 추주고르 발
2: 라레이라
0: 레세레세
2: 데디 어 단도 딘디슈레긴라 기난 어 넘규 모터 베주다메 규름나 어 모터다 미사 찌쿠찌캬네긴라 레세레세 tanda tishorikina, dimi tanda nemsek tanda tishorikina ta
0: chetrin
2: tulin sinichi
0: ta
2: kyakay shun tenshi shuru nga nato tanda nima shunyiji ganda chayagu naraya shuwa o dida jikbari ta di koi kyabsu kanga ni kuksiri lo dige, mozhe kiyayong lo dige chachang lo tishirikina
0: su
2: durup cheche, nyesu kyabsiri dige chachang nyesu kyab ta dukhs ma chi kandre lor ni kubwa sorse shumme chongda siri kyaage shumme ni an dine gilangzu tanda kat yaa chik chibraal
0: ta
2: gochaad yaa chaya dine mina yaa di chigiri mozhe gaangla yaa tanda serererere shikye shikibgiri gilang num tanda num shoya da tishin sherto da nalo di nalo le chik loch liigiri gilang tangbo loch ta ni sebe sorse di chacha ni se yo mara gilang Tene gilangzu ta kwa tsui jie jie na lo lia tsui jie di mii tangbo nipas sumbubo di kia ari. Tangbo di yaa kia tu jane gilangzu di chigiri. Anta num yaa tenye shio ri. Tere shio na yu bang sanum di. Yaa shio nye di. Tere shikye shikib giri. Tene nipi di gane kia na gilangzu tanda mo zhe na lo lo di ki li ri. Ani sumbubo di kia na shine lo baya yo ri.
0: O dung siri. Kurim shubji yu bose.
2: Kurim jie ri.
0: だ、ティンさん忙じゃしきなの、ディルドアル、え、逆に言うに以前自動、クルト族年じゃ。じゃじゃじゃ。だディね、きなんぞ、や、コンシ、え、サンボチチェーブな、ジモトリアペンドチョンね、やんディジャーしきなんぞ、や、モジェナロリアズチェ、ニエリア、カカジャクテルでマネブチェキな。レセ。く、なんだロバヤディ、ティムニーチネな、あの、マルチャザンロシリリ。お。セスロリ差すの、あの、シネ、あの、ジャクテルチチェ、ねんべな。
2: 양콘드슈베기랑한테
0: 림제 아니 응외수 그래디
2: 로바지
0: 디미바야 조르바 시작 가가다지 공원된 사비디 잡아 디미 규모군이 먹고도 와
2: 라릴
0: 주고 비게 지금 림짐지리야 디지디 디제 제과 규모전데 견나 다도 권수 못는 신 랑고인의 미다 차체 바겨라
2: 라릴
0: 변한 거나 주고 다니 야고 쉬 직후디 잡아 nilam se mebche ting kura kudu sanyi nyi ji se tu zamba lapsan ale miye taamu tu.

0: ta mixi chi le chuo jie ang me hop de du se go ra ta tang zu ma zu kum xi jie na.
1: La de yi la.
0: A de ne du sun na li ya langgo na lo ne cha sin ye ge ti si ge mi de ve si ge la song ya ge tan de ren gu bi jia dong zu cha ba cha ji di bo ru ji chui li ji yin na zha ba la
1: la de
0: de ge ko le ge si qi ge yu si de xia pie xia de jiam ti de zao ne mi du ge la
1: la de
0: ge ji ge mi su qi cha cha sin ye su
1: ji ji yin la ti xin ge ge la zu tan de chu cheng mu su ya tan de long go ju ba la
0: ji ji ji
1: o de le bi ko ya cha ba ge che ti ri
0: o
1: ta di 그러니까 아니 코샤다 로디게 롱고데 로제잔 코 창무소야디 다란 창무 마자시
0: 오
1: 다르트 자차스는 아니 디신 길랑도 탄다 길랑 콘치야 짝짝 세심도 얘기나 디나가 나주 두웅가다 디신 슝노가 자디게 강글로 항상 차부차되자 다디치마 나르숨자 디시고리기나 디 자 강려다다 디오라기나노 스타지 로스템 교리안 티신기 그 저가야자 단데 실로를 받죠 말이야 지 자간요 어디게기나 디마 디체루리
0: 저제 림시 림시 마로
1: 저제 차자 주 직탁을 심비스지
0: 자라는
1: 게 있겠어요 제기나
0: 데 랑고 교르 엄마침제 가까베 그 디게지 지민도
1: 라데
0: 중
1: 정인나로 디치도 말이야
0: 그렇죠 라데 중 도바지
1: 통진이
0: 즉 숙세 총을 던 거요 봐. 계속 결혼하고 다들 손배, 랑고 카 다른 점 규제, 카 거두 좀 남삼아갑시 중장피게 랑고 카소라 던데 대수수 좀 봐디 디소바라 결혼지. 던데 결혼 손야 디르 왕랑 소디 소동과 은사디 간의 샤지 남삼면 마세피.
1: 제일.
0: 도스 감지 좀 샤토비는 디 규름디 홀로르치.
1: 라디.
0: 과마시 차고야 차 마르당과 던두 좀 봐. 랑고 기 홀라지리야. 팬도 쇼부여로발
1: 라리
0: 샘마도 응아란소 탄딘데 하모고 고디짬바 랑고 규링짬 규제 미스지르 조숨 커도 착스제 메세시여바
1: 라리
0: 단다지 소동베가 샤지 피게 코르규 동고시아디 제다 지고 말바
1: 라리
0: 데데 규름 부르 뒤짬바 안고 홀라지리야 단데 갸라소만다 신기 트르짐시 마지 마르다야 자야 로동즈 짐신 짐신 코치 자동네 파지 가쇼레 체조에 동조야는
2: 균치고르발라 제이나 레세레세 도치치

0: 坦德尼,毕竟其出自旧的大大日。
1: 尊重堂,弄清德。
2: 作为普及领域,尊重对接,第二期,我们苏里马尔信徒,米泽英里,对卡拉冲。
3: 恰恰白马堂冲别,中日古泽对目的, 新天超过天界区,念王级别,岁数不。
2: 尊重堂, 龙清对卡拉。
3: 尊重堂, 龙清对卡拉。
4: 자스당대매 센트럴행기의 공감상 딩디리진기랑도 중국 중캠마 두웬준기 잠바당 잡상라기 표게트 교신 변종미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중진 강라마르부 시바디 표널기 중지당 양뒤 슈기인비 세나유표 센트럴행기의 중진 강라마르부 시바 중캠마 두웬준이 산시 난증두 부충바당 너치르 흉십바당 흉콩킬레기 레수낭용신 한다시안도슈유 콩니 중규 중바피 튠조기 쿵미다 중규 년슈 중지 롭조기 렌진 루신 중지 롭딘기 급주시베 투림 심주 로마 제시 콩기 중진 칸라마부 시바탕 주리 꾀바 시바 무지 중지 너리 너리 시바탕 구슈 구슈 시바소 잠주 카주 비주인낭 용신 콩기 잠주 카직라 중규 중바부 시베 튜딥기 에르토시 차가당 징주마기 릭제시베 튜딥다 세마르시베 튜딥기 차가다 급계베 빙신 속중기 차가 수아토바다 잠주까지 치계기 얘기당 귀일리 규리여바 마세 계지 빼딥 젠소아낭 탱마 슝유유 중신 강라마부시바 디니 중교 중바표 튠조기 존에 토로교르체베 중신 별당 지와유바시 힘바디니 표교로와 미립니기 중어주니 민남라 중회 미리 능규기 튠지지와 세튠 체바식다. 대외 양식 자치회 통계 토안에 미촌의 간요하러 룩당 튠비 성시 사무체비 잠취식시 샴라 행계기 중교 중계마 두은준기 잠바당 잡상라기 표계 교신 변종미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중진 강사마부시바 편으로기 중지당 양튠 휴바티 류중리바치 세로나 Lungput jajin kankyang cheji, zongchong shibur saji doji ki mili tongju me. Lui dongni sacha tigar gunga jikin geri nyungshi ki kongsu tsu. Li kongtang, lopchatang, sanglam je canglani tanggui dhubur kyurshin. Sunshu tang, jidup korni, shutab tang chal. Kochi lu su zhomin.

총 남초 공감사 나나 체이나 담지 노블라키 다난 베루시 양진 시비 님부 규구 주의도 안 탄다이나 생고 초 남버디 빈쇼 롱체년 진리 공기 녀양 포니 리친키 대통지라 로티링키 리친 디디리 공기 베게 대동칸네 개전에 대가 조종 수신베 간이 디링나 치 파키 세바 지티는 게이나 나규는 신 도지슬라시 나나 치 센트럴링키 타 차초링키게 其实那里才那里呀偏南街提炼里才那里呀这只是有别路线提到这个南国国谈谈的新奇人给呢其然给呢通去用松啊做呀年去南国国民呢我那去里才那里呀修那呀给特别拉米呢卡松成绩于特别拉谈过的呢我就能行既然给我那去年不年里前去贴车给卡帮唱的剧节里才那里呀贴卡呀修南街既然给送对别革命路里那呀约了来过节估计出节七啊顿的国谈 初节送我你出处初节你古来过我我他初节你给出顿顿你年不年里在那里修那也去贴车去客班产业我那次年不年里前第一呢龙城去楼了卡配备一呢谈到一呢我那次秋英去地步 藏于卫士加西北托了一年里铁东修党修新北干一北既然给一呢藏于卫士加西北我那去贫穷龙成年成立空气秋英去安达迪了亚土库南街一呢地步托了亚既然给送对北干门一年铁盖呀送敲个月马上一呢我那去先朝林街谈朝朝林街呢 培育起托呢，这种古南国光明呢，既然给那个呢去，亲亲去，记得CTB歌声传情写别道理呀。第二个股票呢，是什么事？既然给这种的总之呢，才被结束，许他也我请他说呢，是什么原因？

0: 看不要过去呢，其实通过美国为格林奇怪吧？
1: 那是，
0: 那唐托马的让给让你过了宗教也不彻底，你咱们给金姐查过我都可不变了，一个吃菜的被我说他，你这我。他装修只会说你的了，恰村把这些呢，石头过了，可不，然呢，看个书堂，不然忙心金融人心里边，上句，然呢，你，特赞说难度可不，
1: 那是，
0: 看别起这个这部铅笔我了。老街怕接了可迷路啊！
1: 他
0: 也讲那些吧，就是呢，他讲他比如说那个呢，你那穿迷路啊？
1: 那是。
0: 其实虽然给对什么老看呢，有吧，就是呢，男性呢过了不了个劲，没做不的着急我可不？
1: 那是。
0: 着急咱们都做不的不说。
1: 那是。
0: 对什么？比过过了天呢？过了送给去的，你感情不是这些？
1: 那是。
0: 三用给不差钱，你男生固定点不要管呢，去点钱管不通。第一个是我们平时唱个点呢，给不民多。做中我不今年做个我们老家的，那肯收给民多。老家电梯是吧？
1: 是是。
0: 你那能收给民多？看别七十三用给别退缩，我们三郎托不通，托谁看见提醒？托红托。老旧车，抗北青委给协会强谈三百，都扣全部广告牌四十万了。
1: 谢谢。
0: 提醒你个七位，我在打八六位，我不，年有这趟强大人头开开过。
1: 那是。
0: 三月吉普昌小姐，杨杨吉去米勒女子民宿为妻。隔天那样，听徐老师会这么多名人哇。
1: 那是。
0: 前天，三月。给不退怎么办？南他老阔，美阔阶级，南头有些呢，辣椒汤不送呢，给面汤、顶面，名为奇怪吧？提汤退出，到厕所的弄呢，面面具名为问过奇怪吧？
1: 那是。
0: 可叫点叫给到底吃个面，不不，炖菜去，固定点多年呢，锅汤。我懂了，送给奇怪。
1: 那是。
0: 到底给全桥苏卡老板准备出？帮我端个大杯过地了，你呢？俺过了送酒吃过。到这趟酒楼那点玉米，那不你德公送酒吃过不嘛？是，伯母爷家那吃饭送酒吃过行。他同俺苏不阳谈不几那点过。俺三用酒茶器，俺做男性男工呢，不的养心家气味，啥家吃过？
1: 那些了。他给那个都是我最喜欢的名字两个男子，三元给被拘留拿了了呀，其实给他，让过他没过来，说给拿了了呀，第二名来了，他军队他忙着为车队顶着忙不起来，都断了。他顶着一肚子忙，挨第二名来，军队两个男子地铁给他，现在也突然奇怪的开心不起来，想什么？看意思呢，他第拿了了呀，开销给担当起，拿着杨明两个男子，老白可能是七角级一名来了，他军队他可能忙着不起，他拿不第一呢，其实给他个过瘾拿着杨明那个。东北老说送给其他铁的，当然就吃不起的这位偏远全部是团给断了。顶着一堆子买呢，连接出一年来的，给那个可能我最随便能端的个什么呀？电波下那样太阳啊，那就心中个个数，当然就那就看这些团买的那场面，没心不心堆子买呀？第二步那就那顶着两百个数一年来，人一去人一送给其他不就是罢了？铁外讲样啊，那就你就勇敢说人一怎么说，人一给吃的预备，健康谈起不来说了个送。我们南头云的业务是啥样的？生意热动完了。听这一段子，满天个水呢来，看了水边南端的点了呀，到头南南街呢来，起诉那就听这些车牌个水呢，让张叔叔吃少了呀，送个皮啊贴了呀，偏不是吞吐酒肉啊，听这是几个月了。他提前买三个南就，生意们来说，这边退了南落了呀，看了呀，水门新季节，地特别南端的个是看过呀，太阳啊南就，听这些生意这边酒店南落了一年来。他那就是不是蛮难不赢呢？所以我们人家团别女子提着马赛，因为那就女子闲着罢了，是不咱人不顶着就团下一年来，人家吃住着罢了。顶着一女子把他，给苏丹的给那个木头呢？他那就杨三勇给差别几里呀？杨，那就女子顶着就一年来，小耳朵通过是罢了。他第一季给拿了呀，次生灾害时节，小耳朵女子写书过是罢了。他第二对怎么赢呢？三勇给小耳朵女子写的呢，做三勇给跟前节成为女子闲。热不烫，热不顶着这里要烤过吧？白下下就水平呢？秋卷烫、米卷烫那些，家族全部烫，热的不热哇？提醒你，咱们出去烫。 tuglang chir shuwa tang ki zhe reng xin ki bak so so liya ko gu gu ruba le. Ta sayum ki shor tuen nyo si di yin chung du dong am yang nime ngung go chi be chi liya yang khen zhe chi che bi ya gu yi be te liya ki la ke mutu nian an zo se zhi na ro na shu gu yin.
0: Lise, ani tang pu ting xe ba cha xa na ani gyo nyong ang ba lan se ba chi be ka gyeb jin. Lu kung ki lu gu ju ba tang mi shuwa we nian ka mi ba so gu yu la lo che pe ju chi mi rung wa.
1: Nas.
0: Mei gyun chung ke sato to kubu lo ne nye nye ajo lunpe kata nugu guba.
1: Lise la.
0: Lungbu gebe dokcho ki chok su gebe gun ne deja kui tu chui guba.
1: Lise la.
0: Nibu di ngu ne shen ane nyanga chi we ngu zi ne dien kibu sha guya di.
1: Lise.
0: Nang tu yube zi gyun ngu zi ben cha shen cheng ju jiu jing sirwa.
1: Si si la.
0: Zang si nubu tang dien be jang ngu ha jang jibu yube ngu bu. Tishin cha la we ngwe zhe zhe tenpo xa ne gewa tang chir tun ba. Yang na mi to tu zang ne mil me gyun chung wa zhe la te la ngongo chi gui.
1: Nas.
0: Sumpa di ngwe ne zhe na ane ba lang zang yang na tuk ten ngwe su ki chi xo we ne zui chung chi. A jo lunpa tang kyun gui lunpe ka ta nungu gom ne lungpu gyeb zhe dok cho su gyu gui.
1: Nase la.
0: Sipa di ngwe ne zhe na chuku ka gyeb ne chupu cha yumi sipsi cha gui. Ke si chura tang chu zui keb am yang na ke nye yu ba tong na lam sin je yu cenpa nye shu shu pyun ne nyam su cha gui.
1: Nice.
0: An zang bui gyu si tang sama sar de mi rung.
1: Nice.
0: Risu ki dim nye tang yang na chura ki chiu le chung be chulo tang xia wei la to sun cha gui.
1: Nice.
0: Nga ba di en risa tang yang sa ki sa cha dui mi rung.
1: Nice.
0: Sang wei ke yu mi tang xing dong ki chou yu mi.
1: Nice.
0: Yang na ri le nye wei chak du gui mi so le nyam si xe ne ri nye wo tang dam dui chu ru yong wa wang guo chi gui.
1: Nice.
0: Chupu di ngui ne cha xa na si chung ki ngun cui nyin dar nye ne tu to du nyin ke za hu ne chi din cha gui.
1: Lese le, wune gila ge duksu ngu zhu cha tsubu si zhan nan su, zho di ngan ngan zhu sami la so gyeb cha be jie li ya yang ngan zhu nang lu nan da ya gu mo chumbi na, ta shor tuan ge nui zi mangbo chung gri zhba le.
0: Rizhin.
1: Din zhe yin du zi bai na, kong li ya gila ge sun be, ta nang tun zho ka chu sam din zhe jie li ya ngan zhu tona na bu gyu zhe yin na, yang san yom gyeb cha be jie gi, ta shor gyun ge nui zi di nyung du dan ya ta tanda me bu so ya tia li ya, pen do chen bu yu du zi bai na, len ge sui ne di tia li ya tona na jie yang di da bu reng chung ge nui zi chung be gyeb su, rang su. Su di tang tang tang na xi rengi ki kimza na lo ki ta san pu ru chang me di tang ki chi du din zhe ge nang dun chi kendo chung bi ne ya hu shi ra yo ri seng ki zhi ba le
0: zhi zhi le
1: da yang ge nan zu sa yun ge be ge su ke si kang ru wo le yan nan yun na ge nan zu sheng ming ki ji xiang xie ji ge na lo zhi ba le ci suo ge din zhe ge ka le sen da ro wa de bu ji yu du zhen ba yin yang rang su su rang ge ken zhe xie ne ya hu yi be te la ge la ge mu tu ne du sen yam zhe na ro na shu yin le
0: ke si kang ru la suo be wo du nian jiang ji gu tang se yin xin su bu me gun ci jin sui mi ne ren ni la xian ki qiao tou bei yi qi di dian bu sun gu bi tang
1: na
0: rang su su sun qiao ya gu qie di tu ki rang qiao hu da qi gu
1: la
0: bu tang gang ba kong tu ki gu gu qie gu bu tang a zhou lin bu tang quan jie yang na zhe tang xian dai ki ka tang ne gu guo jie ge jing dong tou du yu bei sa tang zu bu tou le nian bei jia la zang si qie di tie du ki wu lam ga gua ngun guo qi gu
1: na
0: 타고키 폐주 차토병을 제기 수부 진외 대교체 등 주중외부 라냥 때문에 뇌균 소외 년가 총토 동구
1: 나스
0: 티네 강토기 장수수 치고 파동 갸치로 동탕 그후 교토파 개년 치고
1: 레세라
0: 미카세 튜냠도 냄베 그 편중의 탕 튜지적디기 년가래 타외 차주비고 저람 저와탕 살치체디 우유세신 대자 양신 치외 사자 강토기 조토부 체네 년글레 유외 제도 지구
1: 나스
0: 케디 급시리 년글레 타와 치터미나
1: 아니
0: 소부 은유쇼 준총 강토 지구블레 몽츠기 게 첨부 껴바 베미로
1: 나스
0: 케디 세리탕 추 니톰나 체시 유베 권에 준총 긴강네 폐제네 강토기 촌네 집에 투주 지린도 동 강토 체디 mi xian ki qiao ba gu gu lu shu nia cha qi be qi tu ta guo ha jiang ting jia yin yang na 电器 当起落个 米线器 规矩起不 退次 做法堂接不 所以我这个 强了冬年 起追了 你去给追更多起归 他们认为是 米鱼起 给不年 先去 错了土不堂 叫土不白归
1: Nos, ta kongli ya gila ge duks ngodru cheb gyu je yin na sayum gyab chaybe jili ya yan rubal susu tab lib jili ya kres na mego la so tatin de sewa ul chubi madu kyo yongi ta subo ya gyun che meb tan timi yin na manan cho kres na rikpati tangse yinbe gabli ya ta susu kres na mutu ta chone che ya ge zhwa dabu chuyo rubal din zhe yungdu zima na mi rangwe na yin le simshu chirke che ya ta ta na xin kongli ya ngodru cheb na xin che che ke si mi mangbu chi ngimdo yubi na pa su simshu che na ya rubal tiwe yang 난조카레스나 시슝탄 칸지테네이네레다 난조 디더브네즈 럽다림브 포베 규림나로레이네레다 난조카레스나 탑시 칸유게 다 파나네 두스세리다 딘제 유야라소 기타 체더브 럽다림브 딘제 능 요르발라 딘제 인두즈 바이나 다 난조 디더브 미지 무네 차샤빈레야 소소야 세리라소 녜브타 추딘데 녜비네 수수 다 체시 유베고네 데테스다 카레스나 소 초톱점톱점 기딘데기 세리지 비주 체제에는 다시 로그미르니 개베아 테리아 두스 심주 난고야데 개점지리발라 딘데 인두즈바이나 디테기 난도디게 결하게 콘리아 난도인 차수부시라 소나소 상매이네레 다 디더비 카르스는 내주 체베급 수연 콘리아 결하게 숨베 탑시 디게 비주 나비네 야부시라 요리스 기르발라 다 디자마세 이미나 사임 접사베지리아 다난주 칠로네 유베 미츠이네레 컨두게 다 두스로 겹나야 디데스는 고르발라 딘데 인두즈 다 딘제기 내주 플러스 하베젤이야 당한한주 로교 근데 최고의 텔이야 무튼에 길라게 세진나로나 쇼일
0: 닝글에 타웨 미네 랑외기 대차 게네 집에 내주 워 로교 미네 네디랑라 미신교 벨레가 쇼티 치초바디 강교 사워 기네 유베 미 최야 당 제다 야쿠갸디 로교 고고블레 후교 되는 지미로
1: 나스
0: 사오도 내유베 미 랑소수 칠튼 모토나 젠시디 팀이로
1: 나스
0: 왜 삼키 은뇌베 집에 미딩기 대교 대교라 숭뉴 게디 응외수 교고 응외부 지부 소부터 사베 응원고 최고
1: 나스
0: 사용 게지 매균 총외 미 교치고 남신 카타 나 유베 응외부 다 장시 제디 울람 샤주 용화 치고 차트메 내라 투도기 차주부탕 마레 지고 주차기 내수 된자 차고블레 매균 포켄 긍중도 보미로 투도토로 교미나 지도 제디 칠레 면주 최고블레 몽수기 로교 체니 뉴지 매규 팅이부 소알 응고 치고
1: 네셀라 나난주 딘제기 네주 통도 잡아이나 실로그 미인네레 겜도기 삼바디나 하장기 처부딘데 중구리 잡알라 데이네레 콘리아 갤라키란 경우주 집에 네주 디게리가 이스 마체 위나 수수 없죠게다 교스르지 미야 튼튼 삼제다 튼툴로 모둘라베야 티야다 딘데 쳄네야 고메기르발라 탄네즈 앙니부 딘데 중구주 잡아이나 니 바르도 세리 탄 튠베 권행한 안주 미케비아 디테리네레 탑탄 시르리아 된고야디 개심시라리샤르 동알라 딘데 인도 좀 할행게 수이네레 콘기다 저거들 슈베 낭든 디리리야 토난나제이나 디더비 정중기 뇌즈 총백급수 정이 다그레스나 뇌즈디 뇌베 총부 이내자 야면의 정이 더블브지 근체 매비닐이야 정이 유럽 진행의 미직 문에 있는데 디더비 군시디네 네바르토로리아 요급드네 시샤섬 기르발라 다 대자마생 안한 주정 중뇌제 차샤비는 내가 하장기 망보 더 권리야 길랑은 아니 경우주 제베 낭든 차샤비는 조디는 사임도 비정 중기 뇌즈 총백급수 안한 주다 그 근데 저거래 랑소소 접도 근데 저거래 랑소기 당나주 균시 딘데 정어 주시브 발라 야 출로 타 담도 주와 당나시 진이와 소기 내주 템베 급스 이내래 다 정예기 정이 껴바 타 야면에 빈주 껴브리 쳔 딘데 지신 비는 당나주 출로 기타 당나시 담도 주와 티미나 진이와 소기 내주 템베 급스 이내래 다 빈주 로껴 딘데 지 시도 비는 야 안안주 생리 단 템베 권에 미껍다 딘데 지 신구이도 좀 많이 레추 토아 타 당나시 매균 용 라소기 내주 망다지 용그리 잡알라 딘데 인도 좀 디테일이야 당한한주 양 근제 직테일이야 이습난고 베텔 결하게 무투냥은 저야 세진아로나 쇼인
0: 다 당부디 용원에 전에 샘 네트워크 고이바
1: 노스
0: 아 벤 차선나다 정총 뉴스 인데 총주 좀 미수인에 남자 기르발
1: 시지라
0: 아니 같이 되면 네트워크 교배 손데 치도 좀 인지민지 샘 네트워크 고이바
1: 잡알라
0: 경유 타호기 구유당 랑 nesa la yi sib che di yang thak be ngo ne nyen yu cha go ya di lo chi ba
1: ji ji
0: le ni bu di ngo ne se ba cha sen gyo nyu nyen ga le youtube cha go ba
1: nos
0: chu lo dang dam du shu wa ji ni wa la so ki reng chu

0: 有些当时月把些次，供养啊，地下撒红薯，嗯，包括不嘞，嗯，铁中七不汤，嗯，供养了吃些吃完说，前面中啊。那是。嗯，送不定我那些那啥个，托啥吹过吧？那是。供养啥托啥，嗯，吹完，伢那啥新店别做中，托刚说在那年月吃过吧？
1: Nice.
0: Xiong si tang, yang na chulam so, nyanga chi we sa khong su de mi rung wa.
1: Nice.
0: Chu nu ba am, yang na nyo zu pok be nyanga yu.
1: Nice.
0: Xibu di ngu nye xin, an zhe da chi mi rung wa.
1: Nice.
0: Nyo zu chung chi nye ba du nang mi tang, san ne di ke si xiong am, yang na ro kyo li gong tang, zhe wa kang kyo che di reng ni ki nye yu tang, nye zu nye si xiu gu.
1: Nice.
0: Keng tu ki ka ba long ma se ba, 前年那七日他就话军控吃过，那是。我不听我那些那那狗子军军吃过，那是。嗯，若叫七狗国别狗人那，嗯，出生么汤，叠加汤叠别，谁的在的，其他别煮吃过军控吃过不？那是。吃送汤，年数也不给的，嗯，什么看叠不汤，绿给松树满娘不吃过吧？
1: 那是。
0: 但初步听我那些叠加了汤那吃过吧？叠加了汤那吃过的，年个七月六七汤，特别是别煮前面肉啊。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我们在马赛因为我们在这边都是吧人家这样子因为我们在西雄他可能是空军给各趟他可能是推门给规制定这些的给他给你把都是送他年外的呢给什么事儿的事情给他了这些的考虑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
2: 식 체베 급수 이섭 체급에 능통 가르베 텔이야 직송으로 나쇼인
0: 다 광릉 안주 주변 내주 되게 체도 좀 봐. 안 안주 샘 내도 법고 있다. 아니 세리 다 된서 습서 난 거야. 개침 시리샬
2: 너스 DJ 인도스마이나 갤라게 숨비네레 조디는 안주 광릉이야. 모주 체심베 레젠게 낭둔디다 있는 게지 샘보이네레 디테일라 토나난제 발. 디더베 정중노즈 디다 소유 골리네레 파고 마레세 슈통 마르발. DJ 인도스마이나 상메 디테게 낭둔리야 토나난제 디더베 내주 체베 급수 당난 좀 중앙고 탕크레스네 다 중사베 지리네레 딘제기 시시식 남제이네 다 랑교업 탄신교업에 다 레전카리아 리주병연테리아 펜도 심부시퉁구이 두자마나 랭게추이네레 리쟁이 낭도리아 도난난제 랭이리아 디더뷰 시시식 귤리아 자고난제이네 친중다 무엇수네주 딘제 체베거리아 가지되지 매베 내리아 마혀야기 딘제기로와이네 유여주발라 레셀 참데이네레 다 갤랑한 주저주 카나로리아 펩제 디더뷰 카레스네 카자구두타 신안한주 디탕무탄 조아유베 낭두망다제 남제페바이네레 니가지 센조기 섭수제 갤랄리아 토체나쇼인
0: 나세
2: 생남초 참데레디 티링긴간주 초엘람로키리 제난 구디슈베 낭둔 차상 슈스미기 팅티리젠키 십시천군난캠 부산점두라타 나완던진라지 좀지타 이규슈켄 저하인 Tengene tudo tuong an zuli zen sen ba nyue ne gajin chis se shu yin. Nam lenge shu dian jia guo.
0: Lenge shu dian jia guo.
3: Jisuo yi gun ju ni. Jisuo yi cong an chu qi meng xir gu bie cha ju yi cian xi xing yi ma tang. Tini, jisuo yi tui mung yi cong an ti gun dian tang ku rim dian ba. 跟车界永业堂正往亲不于别记错以级别滚去你记错从未去你把同送归别才去以车行一别也热亏些点不堂闲了扰染起吧记错了松用起吧这个随这个冷了松子学也听你苍白文言言

0: 시가 조세.
1: 동다 뿅이 다 생마다.
2: 이제 이마 세샤.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지 구지. 초 려워지 지. 지 지 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정 롱치 년치 레군. 에게 롱치 이.
6: 本就龙青年轻脸孔，越界龙青年，谈的街上面多的钱，我足以。本就龙青年轻脸孔，越界龙青年，谈的街上面多的钱，我足以。

0: 인기 코지 시뷰 단돔 쳐도 없어도의 타 겹대 담비에 은지 차고 타 외소 뉴주 거주 시비시를 찔린 소아기 루지 카라 단돔 토바 타 정진 진기 쳐도 없지부티 럽제 사제 된자 주디 제비에 추세 토로 친유 라자 총결의 추슈루 종 럽진 토 인류기 럽디 갸미 사제 교자 갸마 대고 타 레규 켜공기 랑균앙 지저카 수구 예비에 레추 앙아르웨 체로 친유부시 추슈르 종럽진기 개조 쿠줍 레드 바 실로 제면 땡외 찌데 실급 니니 잠 고르게 예라 노르 양슈그여 다자 협공 말라기 랭귄가 노르드 뻥진 등게 예비 레게 뉴슈 충도 친송 시송부시 추슈르 종럽진기 로마 다진기 레디디 안즈 사제 된자라 겐린 투바마세 파면 양 안즈 칼라 칸데 예미 통구 예비 콘조로 데보타 안즈 양로즈 지짐기 럽종 체 투구도 치송부시 로가 종결의 최대 부주 칸 시비 럽디 용자 녜시토 니제 칼라 당 추주 20년슈 저간난 사제 교자 듄주 지자 사제 냐르베 신도 대신 견린 숨기 조준 폐주 세도 지행은 신규 특자난 서리 서바인 라장와타 칼라 소위 규림 구리탄 된바 추구체 루다르 징리에 칼라 림바 지에게 남바 대단이 견린 숨기 조준 인류 젠단 첸디엔 지엔 된규 제비 은주 시세 로가 종결의 최대 부주 관계 로마 자미안 죄면 티린 칼라 심시다 중 체험만 못둘라 어마타 면바오양 두지 시업시 로가 총계를 럽소 류제 주기 당조의 수지 选拔 주장 치링 노르부 天恩 미토담 체바타 냠뇽라 땡규규 예비에 동자 망부 류규규 다자 마라당 청실 딘투 샘나 땡주의 도라 추구조야 럽대부 칼라 서규 총유 추구조 럽제난 칼라 약부시 사토바 자규 테네 로마조 대당아 창로 용규타 안조 김장 체동 망부의 디기 댄비에 초아탄 저거 유지 숨부시 明年 파라 럽수의 견린 숨기 징뇌 단돔 레디티 라사탄 로가 참두수아수 유남진기 녀경 최신규 제마라 레디티 녀경 냠뇽 정용기 스귀탄 정결의 시엔다라 겹디아 다니아 럽수의 견린 숨기 망비의 시주 등도도 교화제니아 사디 로마 대외 망와라 핀버토바 지규임시 럽수의 견린 숨기 징뇌 단돔 레디티 녀경 진겐 평정 장지 첸로 최진 락제 최유 공시 남자 직업 단돔 天瑞 치이 안제 럽수취타 럽다다 냠도 니지 뉴주 조전 폐취타 련눈 수아기 십제 레강 아르웨 첸디 용화 지금 마세 추구조 데마 당명앙 찰로 용교로 라람 체투비에 저와 유지 송바시
1: 니찰 대도 랑고르케 칼루와 공제 당윤 장친 징주케 외마르 니제 베고 미체바 토다키 락투 제베 년통 차도도 캡지 장명아 최김메도 링갸르도 유프리 샴나 사르고베 티고르 베웨 선주 티세로나 딜레진데 게베다 게토 장친 징주 랑고르 냠스 칸시 토 랑고르 림바 저웨 럼수네 응칸케 천다 고베 라퀘 신니타 디나 외마고 트니 학잠도 유프리 장친 징주케
2: 나는 진공입니다. 진공에 차대 등에 서림 포스 가우들인데 대답을 님한테 저는 나 사마사마 선데 대생은 누르기 가우들이 대리점이다. 드네 아오 대자톤이 제 거였더니
1: 심사진께 장친 진주께 탑시 유구제타 외마다고 청원님아 제토충시 토다 청원님에
3: 신은 선 플랜을 파자고 통화다시를 띵을 파티에 땡을 때네 아니 그 사람이 왔을 때 디신디지스 제들 때네 다 저거 다 땡을 다 맞다 틀음에 지거 이들 땡아기 때 하고 때네 공 가마 안도 되다 땡데와 이득이래 라바도 아마르 선비케 파티에 때 그거 잘라진이 루이마기 그건 거리치 뭐니
1: 장치 진주 개응의 터다기 라트 제베 담사 차도도 켜지 미망 보시 개응 악취 김에도 랭갸도 유양 카지기 콩 꾸꾸랑 리지 셰켄야 총유티 장치 진주 개 포모 군수 배면 年八百九三天，依然属新月。八百穷多年，生不生不谈，每长下些七个月，六七两个月。年八百米贵几年，生产间去米些七个银些些不离。长期精准去阿妈，不住养精去。
4: 穷穷嘛，的你等你压力的多，离家的七三七离的多，要么他爹老偏的土里，日下经济的七三七一天干。
1: 长期进出英文那些呢，米线去破烂送完外部，拖到了最这一年，基本是英文银行，当然是去跟帖子预批。丁青松跌到烂块去卡路啊，控制当然长期进出去。
2: rongge inang terasa hindu de tene sinji dunga chara sojare zai ji dan ne pa nang ge chuchi di tore mede ge ngale yar jinanda tor jinanda lika chas li de jina tenga ge ngi jina te yi tenga ta yen se ge ngi ni hie na te ngi jina te
1: ding qian zong an tong zhi ge cai yu jian zhe gong xi ji ke jin ni cao wa de jie kong an zhe gong xi lim ne lo dun ha zhu yue kong ni tu yu ne xian le ro lam cha yu ga wei mi xi li ji sun yu pri
2: 他在张清金中二十一点多浪花当年准备跟着前辈来了提醒一批张清金中去他说你那毛巴了容易离开的哥哥离跟他那要了得了如巴其他空大哥如巴一离三巴得了时候当然是你那个跟着进来电影容易给要弄巴的偏其他空大哥如巴得了时候离三巴得了时候你个来过年年最白色今天过把你 建用给千里切别大卫银别金的古别切将他居住你让将将千千天给作业的切别原始配度给切别千里切别切过各唐波拉萨的标志原始他切里切别拉萨重给了给老张忙不了片面选了路中错了千里写着三十六只切别他切过地特动查到成名松度这年对念度别月教用给四个月记当重给了出了切别他给老松动出给了切过了学习不是拉萨能就突然路中顺别切过别月图原始王双节义萨对卡西列扎的心主切别娘娘唐松之切别罗马错了萨多了列着祖军切据两个唐罗马最随上军进切个别归家切不是 中国列车抗议原始王双节义老别人用起让人一个给老不少的同情那我用着什么穷按最最上当虽上拉法都蓝泥给宁多不接老马翠塔别当运进车给了规模东局营陪给老马翠老中切别可个上不了仅仅前年听了给西里当前在中绝别松突别饶月接松不是 原始当起来改变老马错了娘娘别离七八片结果比玉兔吃完了提炼第八趟千里吹到规矩签约别出家哈将跳不有不行老马街上那么接机列进人力给将别千里写着的电影培育祖军车就了人力全部短途别饶月接是不行没得人力给培育人力接不趟三对三万车女三百七八年 一个毛中狂徒每日操办三多了皮革的中外扒的，且三岁他前列给精细决定日日，原始当前列开不出，靠点了谢老爷给钱团年三日前边，那么做亚健堂西对给三百七十的亲友不是，让江中前街听给听长巡把旅行给各地原始陪读各界别七个别月每月呢，让江给巡逻路中给千里长在穿用年套路东个电影。
1: 前日写着三十岁巡逻路中走了六天七八天呀，前路了点呢，培养中他的当月运输吸引些，是不是？西林九九年，捷克九九年，忙着都不是一边，忙出得在土月了，忙出去地图探着月。他是从吉城关区去天文的新年，与破蛋蹲点，偏于给西林九九了不少不是吹些前边，几撮九九了偏在上不投一片，下面的提过去三九三六呢。 他是从吉城关区土地重修五八重村，重村南去甘肃安吉社区呢。日卡吉作为空位车道第一步趟，重村村云店库有酒店趟，唐浪小学提醒重村镇边来团南兄弟三百哥们，这一趟出席农村日卡请问在几个月。甘肃安吉七个地边村，开业来月去七个周年，规模单位七十天，重村体外忙完，让贵昂创新组织呢，胡他学院。 他是从吉城关区土地重修安巴城最书记堂部等级南街去。甘肃安吉南区开店当村安巴城最西林局长去马内，加之出租车送。城门村城村镇边来团南学别，胡尊阳加之西主县陪读。安巴城最甘肃特区提平托城西台街去桂林南团别，等距三百里的新区域接送不贴。
5: 他是从吉城关区土地重修安巴城最忙错的团灭单位。你当这套了，今天这到老么子那蒙古清楚，一走完呢，这整个直播都给你讲了，俺嘞说说，毛泽东给你的讲了嘛，拉进去那路，忙到天不人手，他不恰当规矩，这俺嘞今天我了忙到个，好不如这行走那所以呢，其他这小人的给来送给这。
1: 陈西重雄，香港地区去，根本买不到门票，唐浪小区南昌塔，七天小区二十多月。 第六大王阿伯年文所扩掘切村唐浪木村出唐洛所去年四穷儿人民塔七车了空在家务所去切到军枪前年然归昂崇明村出唐洛年木村唐金济娃儿给建的西娃提醒大家面具所立刻给小区主编忙错给森林忙不西他去康地图预备他是从给城关区车西崇雄香格地归去崇明杨准去 他是从给城关区车西冲向香格地区去崇明杨准去他是从给城关区车西冲向香格地区干部马背唐浪小学南昌去监控啊幺幺一他最前面牛车叫了那了平行小学体外略给瞧不他几片人心托不月月崇明地区去雷屯了没不起在托起多体外地区去西林军用去南屯配送操前年金翠娃儿偏居柔然七月西屯去基础南部西恰与基松铺里西林去监督他最牛提醒忙错给这学名呢 蔡孔堂冲向新的地轨去推进托，从这局他，七个穷人年娃，切切错过，提醒跑动七十所去地步对的，人工昂忙给三十年薪，忙错一个那些年，跟着他最鸟心里面他就特别雀跃，他是从给蔡孔堂冲向新的地轨去崇明工作为谁去？
5: 那刚刚干的路的，往开的，可是用日巴做的，等你提拉上拉上里，人家电视中呢，也那用。等你起码拍着几个进来，三十元，给家还过过的吧？这提个了平板，我们这个还就要不要的。
1: 他是从给城关区蔡孔堂冲向香格地区，长年去竹林，电子路边，看见的他最鸟卡松松松，他最前边，忙错买不穷菜，给这给这给个演员新月。 俺村查到他，查明松地给查到月，模特就用七手切东军一些送不来。西林的西厝边，俺村查到这里，就用给来吃的，忙村的在脚前边。西林就用了平镇俺村县，忙了开越来越去，偏不脱不签约。
0: 差不多从给来八十种，让我从电梯，给俺们松地给人念书开越不谈。 库志于各路为邻居给来吃的点呢，三年天没了东栅店边外面人脸虚下的，南部塔江王端也不切的，这段他娘们团结节袭击经济，南部塔江四川切的，那位拉在天马娘狂别怨他，忙着了拥抱永久的这段前年所求的不行，下面天过的给生就学音。 我们人脸虚下的南部团结镇江多，七个那边南部建国的，如果我以往几家的差不谈，那些人脸区多场面，能不团结的没些我咱的人数用些。如果我富强起，别人能不检查清不月，说不定贴了七个他说清不切多，人脸人脸七个月长也不多接送些。 如果我过前如意，中国水军人脸配送超过月饼，俺最军人也不吃，个人也接送不些。我们人脸虚下的团结说干能，说不出连根卡管他妈拉代表两个七星月。第二老出去是什么来别加六年，天给那不跟水给拉水不吸引。老你说了怎么了？俺们看不见，能不他这样讲行了？我们人脸虚下的卡汤白两对把养金。
6: 天气差了，空气能没打那么多，这个了，小列永不少把的用呢。那位老谢的军警七星月，
7: 来没加六级。就这种马克哈，等俺弄那个菜，等到了片头，你妈你来，你也加点菜的呢。等出来了，看说也没人，等也没个。明天等俺做了铺路菜的，也没人进，等俺休息，叔叔跟女婿的，等弄个老婆了。
0: 我们人脸虚下偏见，冬天应别过年，能不他看给建国的话，正面，左边那天的，说刚穷穷的，年长的，忙着吹永不怕入夜，今天天热说，去了我吃也不行。他看天热，他家忙着，我就我不是连续吐不痰，偏面的，加着给着客厅，差我送月钱，连续点不痰，永不也不也不行，正面。 俺最让我充电的，能不堂堂的，马娘狂别当先月。他在街口的戏剧上播的电影，忙做了永不不下场的，也不多接送不是。冬季节不是呢，今年端家面年初走出来春土，充电天空给人年月过了天亮的，忙做了永不过了春节一拉春月不谈，人年月过了的，创设他的冬季的工地贴月了。
8: 我们人脸虚下的天天天热的，每日看的忙作业第一错，配送错数，当然不行。八学中让我创的密码推作的主席刘世瑞一。
0: 제마라 라와 총대기 총셉 타르게 동규 지규지 실송 게람숨지게 람규게 켜름 치우이 인내 유고로 튕고나 되네 튜엘레타 인내 유고로 망초 미리 튕지지 용교로

0: ཁོ་ག་ཝེ་ཨེན་ཅི་གི་ཤེ་ཅ་ཐ་ཁོ་ཏེ་ཤེ་ལ་ཝེ་ངང་ནེ་ལོ་མ་ཚོར་ཏི་གི་ཡུ་ཁོང་ཁི་ཤེབ་ཅིང་ཆ་ཝ་ཐ་ནེ་ལ་ཁེ་ཝེ་ལོབ་ཅན་ཏི་དང་ལེ་ལོ་མ་ཨེན་ཅི་ཅོང་ཝེ་ཀང་ཡེ་ཆུང་དུ་ཅིམ་པ་མ་སེ་ལོབ་ཅོང་ཁི་བུ་ཅེ་ཅང་ཐོར་ཅིན་ཡུ་ལོ་མ་རིན་ཤེམ་ཅུག་ད་ར་ཅུ་ཆེ་བ་ཅུ་ཁོང་ལ་རང་ Chubamase, Yehub ki lobta dingjung ki rigden lobsue ledi ki miker ki chaga ang tangbuang tobyu. Lojudu kejik zamla deshin, titui ki langzo gebe shunumati taja medu kongara zong ki rigzen gengzin bata, lasa chonggiri ki lubdi jentang jentu kyuryu. Loma rinkong la pyujung gigen ta, bidun zinje durin, gengzin gigen, lasa chonggiri ki lubdi jentang jenso ki siji zenyan mangbo ngaji su tobyu bata. Kong ki chumze ngui la dendi mimang ki gigen shiki tongme semdun laglin darshin yu.
1: Zelingi, kondo sen chobadi yinda, lasa chonggi medu kongara zong. 난징 최대한 롭중기 기계 최대한 조미 골고비 진송 곱슈도 최대 주피 랑조피 플로 최동 망부 깡 시고비디시 땡디 최대한 조유 최다 시비 난신 좀 다시 읽어
2: 생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걸고
3: 양타 시취 대외 갸양기 디고
2: 망수 돈에 림웨 망심기 부자
3: 초에 님주름 면배 꿀새기 토라
2: 다득히기 센시브디니 편조롱진 예천리고 표외롱진기 상규 초두리세 상규 군두 군중 시브디시
1: 세는기 다득히네 센시브디니 산대님의 총리 군이긴 예남도 준신유배 편조롱진 예천리고 표외롱진기 상규 군두 군중 시비 레센디시
3: 我听的李森英俊吧你们自己我听的李森英俊吧电子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轮
0: 중앙 기 직접 수지 계급 기 주시 중앙 문의 기 주시 시진핑 기 주미 개진 배샤 샴라티 거기 난도인 십자 님의 체링란에 랜제 서로 모진행그리
1: 진호 고베 최주종이 버전 체비 댄스 투디 댄티 조개베토 중공 중앙 기 직접 수지 계급 기 주시 중앙 문의 기 주시 시진핑 기 주미 개진 망신 심조了 슝능 개규 슝미 총대 토키 송셰 지바 배샤 三个月先到结巴行呢从你开启盲心心住了兄弟结局兄弟从头托起松懈几遍呢盲心心住你千里马拉时不穷色塔老子年天用起今年个火炉时不参加真水起于是对不接引结构记起参加读书了参加起别这些开启心里盲心心住起出色提示咱们给参加结构多见习读给我瞧过呢盲心心住
2: 你把毒也不别过小在俺来叫他记得俺为女的了的呢盲心心中了兄弟给的让爷爷同为三顿对吧七了动他现在一个多金做用起盲心俺来点不定我求在托为现在人做让他的看过文具有奇怪是那些那些三天给中共中央兄弟听他给谁几个看兄弟听中央门卫兄弟听这起盲心听别
0: 猛密协助他跟送去龙安镇中央北强国西部站下下面提供给党团席的电信群众拦截我只能说了你也晓得中共中央兄弟听他也是积极跟兄弟听中央门卫兄弟听这一猛协听别猛密协助他跟送去龙安镇中央北强国站内龙安镇中央北人猛协听别猛密来对亚国主播了具体写下 三个月写到七八的行呢，某些品牌每米写出单跟送去龙安镇中央北车轨呢，龙安镇中央北人某些品牌每米来团体单期固定他用钱呢，某些品牌每米单期个人年把他单期结束证据路车段七八他，每早晚的证据他用钱呢，某些品牌每米签订开往了跟送亚国他，送中亚国车轨把他，某些品牌每米来团最终嘛啦推过长途动画他，三路七十几车段他对岸规则速度动画。
4: Mokshib timbe mengmi yuze towe gui zhi tang le shu la gui di tong wa, mokuru kim yung ki lege chu zi toro tong wa, mokshib timbe mengmi shib shu kien sung ki.

0: 통마 람롱 중심 루이직 나니 로규가웨 퓨리 망조 니라 랭김키 고자네 낭세 추제 토웨 멘주 셰슈 롱수 주지 중유 티토네 텐진키 촉지 남베 멘주 퓨주르 레드 텐도도 퓨디 퓨기 망조로 편토바 중유 사르쿠베 시도 체버싱나 콘주 종니 서브 토싱 창아르 체완타 냄시 차진 셴베 루이직 나웨 니시포 라부유 튜이링부나 사네티 망조 종치리 면주 제발 조급 조준토라 내여 유케 미바소기 강에 제기 망조기 내딩가웨 강에 탁주 된디 톱지 권조종 최된 대당 챔베 랭귄강 텐진 종길의 동리치 카데 표교로 퉁궁당 지투 제디 뷰리키 면주 퉁궁 사도로 롱수 주기 종유 텐진 종길의 동리치 최된 대당 울렌키 조린 쉔바탕 동리치 맹강 등위 기수지 순광산키 내치비의 표교로 리지 개진 권조로 조지 뒤도도 종미마 맹강키 맹둔바당 냠투 샥주 마제 공기 제실탕 내실의 최고로 제네 내배 소시탕 사두 서법기 개주탕 송지제디 샥주기 주시쇠바리 다된기 샥주 리그룹 중화티 망초 유시엔도 면주 제발을 조회 벤조르기 코르부 양도 침바마세 권조종기 샥주 디리기 락제기 동자 양강 톱네 샌딘네 랑딘투 교류 생각내게 예람가 조직 륜주종네 라세 바르기 중람자지 레제네 주태 차망기 미망 차외 도든베 지와라 렌세부 접샤 샴라티 고르키 낭둔 십자 니마츠링라네 렌제 소로 모르닝그리
1: 니투 라세 차망시기 미망 차외 토 탄데급라 륜주종네 라사 조와 다스치 고르고 유베 제유 진주 선배 서용원수 등십 체디 람규기 선시 차긴 시수 륜주종네 대가 라사르 괴쇼베 뉴름시 중규마세 폴람 조준 차고테 체리 탄튼베고니 직베 공기 체규 저도샤 단내수 테리기나 라소 총기 미마스 슌키 통 침바체네 제유 선배 십제 체규 나제도 없이 다 십제 체규 제유 레트미나 서용외수 덕시 치바 규부타 다다 제유 선배 훈조 조니 라세 파르조베 름디 차고 체 싱규부타 게람 나 투치 훈조 조니 라세 파르키 슈놈 갸긴데데 고조선니 훈조 조니 포공 총소 이바타 죽도선니 라세 창고람타 제유지 남바르투 훈조기 님투람타 토디 님투람니 그리시 교시 담당디 퇴고 제유기 레드 죽신 이바타 라소 총기기 슝공사제 창고타 존의 멍시 지구 지구 조준 시비 강자타 송지치디 라세 남당사바 준서 등교타 지 슝람 차기 창고의 링소 등교 지구 토는 군대 동시유라 Gelam nga chuji lunzhou zongde dangse samjin parki gya yin le zhe ya jimzhu genchen bu shunlum pige dongwe lo nga chen jiong be chagwe namzhan na ju yu ji tada le dung ka kurim denbe na bishin yu ta jilong yidong yisab dun lu daung gu par ngui su le gu zong tu par che gu re xia la san tingge yidu chachou ji ki chawwe to ne te dong chi be ge go chi jiong hang zam ke wu di xia sam ti gol gi xib re nang tun
0: 电子很重要的，你吃了，如果中间的那栋区域，他们定期给我们年度来定的铁东结合，用我们一边查着司机接他们归途，蚯蚓去小学玩具呢，定期给我们铁东去这一两天，直接来给预备车马的铁东干呢，他给的这个一些现象，他那定期给我们铁东去咱们下马塘，用我们一边卡巴的石脚型，爬入一边铁东去这一两天，直接来给我们开眼呢，一定呢，是不是他给的这个，是米给了他给的这些这一句结果了吧？ 丁七个妹三路也不马当娃了，八路比谢不达拉，几对几卡起娃哩。天气，天气个么罗，我是来抓住他。我跟卡拉解释嘞，我是来养养七八所忙不切的足情。丁七个妹苦里没有在擦起，八路比车马拉卡巴拉下一娃哩。 급들이 땡치금의 랭이라 커블리티바 시장 짐계회 경진 춘준라 땡디 세도네 명의 돔 고르치 중앙을 학상 커블리계배 교노르키 경군 찹진 포버리 명아라 제딘 연도 초원의 커블리 규시들의 규마 푸디기 제주 최당 지명리샤 생일랭지 땡디 리젠티 좀치 경구르 난겐 체링 왕자라탕 십시리 챙구 난겐 부상 전두라리
2: 谈的你, 비진키 추즈 쥐피 닥다지.
3: 디카르니, 헤니, 헤종 룽치 년치 레궁, 헤게 룽치 이.

생겨낸게 짝람타 유골 송토제외 치탑기 회기 름주기 튜무모인배 유골 냠소용토블라 유골외 칠르규배 냠내야 푸숨 척소 동토기유 초배 초고공시 주소 토담부 경고외 상교골 캔라 니외로시에진 초배 초고공시 사투 푸숨 척배 유골 튜공의 디네 캔디안 유골 튜제 말라뚜디 日清这国以余国吞在卡竹记顿余境无准难度今年余国谈南站现代松之级别其他听你平均给今年余国吞列不切托为批给了贵地动画谈边角给孙秀拍完级别特朗铁琴行事也推给萨推真叫你别给七八单给这部余境宁至谈余国松土之位自动给出国级别余国南站国错不谈 남초 다가시 베니모로 사초 사바갸 냠데 민지라 슈바 사토르 리제 냠제 치베 점링케 서버 토슈기 추신 주구메 젠도로 하사베네 중미타 유고와 친니타 나동 잠키 이왕구바 상하이 총길키 리네 유고키 표교기 넘버 2디 커주타 유고 송지 체브규

pūsūm tsōsū chīmbatān. Tōbē lūgār kiabdē dōnggyūr lēdī yāgūshī dōyūrshī. Gēngkām shēbē zūgzhūn lē gūtī dīngsēb dāngwā tān dūnē. Dāngmū chōngcū lōba rīgī māngcō zhēshī gī bīgū lē tānglīn hūrtā shūdī kōng kī ngōngyā gyū tsām shābatān tīnē dōmē rīdā ngōngyā chēdā nyārcā chījī. Zhēshī gī rēngkīm kī kāngbā lōbē rīnē nyamlīn kāngtū gyūrgū chēbatān tīnāng tīngē rīdā ngōngyā gyū kī sōkchā gī bāgbatān 提醒, 听我 日大 我家 切记 要切 廿叉 前年 听我 日开 多丁 日银 四位 后边 对面 那么 我把 切有事 铁塘 切记 军队了 通勤 谈 军警了 通勤 前年 日内 军警 不 所用 切行 重组卡 给 平民 两支 连坐 给 主席 向 日内 与国 协助 定了 兄弟 前年 如林 可撤了 开不 预备 平民 当地 重组 人被 日在 如卡 做不 马赛 신대기 투주 강내 폐제대 법의 루가 직수탕 낭종 체내 종족화 창내 투모모인배 샵주 지내 니파 찹든 지구 엽시 땅모 허버 미리 샹키 링내 균진바 소용 체결 통 가장 첨부 체내 민아라 법의 니동키 루세타 법의 루체 빙방키 링내 균진바 직타 기초 니 소용 체프시 지자 기타블라 망보로 통치 체내 무투 법의 링내 캡데 야고 당디 如果外国昆明年新天气推出抗日别界点后边陆家整肃堂南中前年种族卡仓面推木木银别下注纪念涅槃插顿几个月时当我们老板米里想起人类军政部所用切割通哈江前不前年明儿的后边你东起路线堂后边如切兵帮起人类军政部集团给出你所用切不是其在给他们忙不通勤前年母去 特别是年卡的亚伯当地如果外国昆明年当族用学术来的如果落车来的你他当族用去行来给天天团在七十中浪过去规制切的每段期如果增重亏我就都对他如果定价细节持着来的你都牛肉感受人不明白如果我错了扩顿几个月不马赛如果我 토베 미지기 견체 냠린 체베 남장갸 되유시 티단첩지 평인소 년조 사베 레디탄 시림키 당조종 셰슈 레디 페제디 당무 토베 켄데르네 당 토베 겐쿠 토베 심세 튕기 당 초외 검수소기 낭퇴 우주 체디 당무 토베 미리 샹키 게자 추체 토르 후타 당유시 생일링게 콘도링게 추 센주바티니 유고테기 최진까지 쉽티시 谈的林家村三线那新北里前地年平均龙青年轻里空间去求平价里前年久如果里前时里前地年日式普遍人工去村日本年去村松北牌听唐不同个月不谈前面去村就近年中年牌的加东几个月时下面昆明林家村年轻点北路线级车车学院路线级三主北级母体地年久如果里前三南月不休

0: kela kung hamsa
1: na su
0: ngel kela ngotis na da na shu ye
1: ye min ba ce ngat di gu gi na shu to dam de ne da le gong ki di cha tu gi le ga lo zu ji lo ju da lo pu tu de lo ju zu go ra
0: les
1: tang zhen nu ji le ga zo de ji ngue to dam ji yu go to dam ji di zhen ju gu gi da qiong yong ge to dam ki le ge ri di na lo le ga na lo yu go to dam ji ya da ya ge yu go mang go yo ra di yu go to dam ji ya ji ni gong ge le de de gu go ri
2: 做的大大那个做过跟那学的结果人别做那人为的在里就像在出去你是不是人的没恰当过过吧得得过的像做的电价给累计送的那你人为多单把卡些直接别得得过的我觉得那个能去错跟几天的结果人为多单的有过的干个结果的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디마세이나 엄마에는 뭐저 강을 용고를 다 유고 못했어. 다 대상 아주 시존에 가서 수요를선 전중 그를 칭아 다야가 못했는데 수제 유고가 못 찾아 종준아 시고래. 야던 거 말이. 다 대수 강 아주 가서 삼던 거선 저디 송교 삼던 거로 와. 엄마에는 송교 뒤 못 강 다요데 못이나로다. 더바 유고기 기니 다야다다 강가 강을 용고로 와. 다 단다 찾아 종준아로 막까지. 먼저 민의 직교 시슈 못에나 수고래. 다 뒤쪽이 뒤쪽 강은 저 송교다 뒤쪽 강을 연구하러 와 뒤쪽 강은 다 74벌이 다 74인가면 뒤쪽에는 나당 강은 뒤나로 계곡이 다 멍멍 벌치나한테 송교 방법 나요래 디브리 나당 강은 치켜봐야 되겠지 나당 강은 뒤기 나로 거추기 직분인 것도 길 냠수제요래 다 아니 뒤에 춘주 써야지 다들 뒤에 쉬나로 강은 다 차합당 뒤 아니 추가시에 직배생 진짜 직 딥도고라 사디조 강가 슈골 추르직 규르스요레 다 디샴기 단단은 저 장로 초조도 월 차장이야 야 장퇴업 겹제 파마리아 어 당은 저 겨르죠제 장사업 겹제 고마 무티 무티비야게

0: ये मंगो सुयोर तुझे तो नहीं तो चुकची चुकनी ये यूं के नाम चाहते ता दिने ता नहीं तो निशुने निशु चुकची ये यूं दिने चल ये क्या कुम्ने मंगो नाचे दीचे और गंजो दिव्रे दिकी छासां ता जंगजिन सुयोर ता दिए चोने सुंगजब छेशु चिक दिरिशा ता दिव्रे दिकी जंगजिन सुधु कर्जी गोरसन क्या कब के पंजो ना लुगो और वा ता चिमा किसी सायम सुर दिन्जे ता दिन्जे चिक ने जु जुमे ना ता दंगजो पंजो ना लोने जंगजिन की Dibridi ki chu tuyang yob suyo shawari. Tati su jima maung bai na lo Dibridi ki chu kisi gyangjik shibi na. Nganzo namsa gyangdi kaan Dibridi karo kyo yome tu nganzo zhengzi suyo chawari. Diyo ringo chu ki namjari sha. Nganzo Dibridi ki chasang zhengzi suyo. Dende che war. Tati su nidong nishu, nishu zhegchi yoyun. Tati su re. Tati su nganzo tanda ringo kaan la riba. Dibridi zhengzi suya da, zikbala gyor gyabya da. An tanda ni char tanda dhirwa, anzu zanjiong kuil chengang kwa mwadra suya dhizu da. An tanda dhizu dhiji guwarwa, jine chen kuryo sungyob. Nine chen anzu na shuyuk kaal tanda dhiji guwarwa, pendo yung guwarwa. An anzu yu tanda, anzu yu di yung anzu chebi na yu guwar di tanda changze bet, midran cheshi suya kati dhene leo amari. Ta yin anzu yu bet lege ki dhiji guwarwa cheshi chi. Dina lo midran cheshi suya kati cheshi nima ne kuyo yore. Ta kisi nimchik yu guwar midran di bet chele kebi yina,
1: 那就你们去米站，可是当然也没得，就说我那车子那熟了，是不是？那第一个你那辆送给我给弄得几多东西？
0: 是了，那就现在在店这里点解？因为那送给我弄得是那个东西。是了，那我那第一嘛，这那讲了点送呀，能行给？我那是第一啷个就是那要用对呢？那就在青海给啷个点那用过东西了？是了，那用对是吧？那第一用不到点那嘞，我那就啥时候给忙错了呀？人家偏不着什么着？
1: 是了，那第一点是啊，我就总给他的提车是的提点不的，真正可以了，青海啷个说？
0: ただ、ランゴルティーが4番目で、ロジーが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目で、4番 근데 저 저진에 전에 들어봐. 근데 계곡 그 수양이 망조 찾아 유고 칼라사도 지야지. 니네 젠다 상종 다르게 그 수주디 날 치대어래. 도스체 제든 저 삼도 쓴 거래. 근데 도스리 단단한 저 딩은 저 차샤빈 아 젠주크데 바스 카니요래. 직디 랑거크 바스들 봐. 랑거 바스데 칭아 망조랑 그 락발리 왔다. 아 저 디치고 말해. 다 젠주크딩 저 디게 거브리 매제 젠주크 바스데 다 개고 방주나 주고래. 저 디 주고 봐 그래서 그래. 너들 주고 봐. 개고 그 방주나 주고래. 다 랑거디 가자. 벤저데 딱딱 망조 랑거 안 주고. 도스르샤.
1: 됐어. 하나 주 칼로와 디게 이내래 하나 주 망조 랑출.
0: 르샤.
1: 레슈딘 데
0: 투야스. 르라. 콘졸레 다난다. 랑거 다니에디기 너리 장미리. 사치다게 미체. 너리 미체. 다디 유고 머저 인자. 콘조기 못 칼로에 라키게 안다 저러다 그랬기 다야디 도슈디 단데 에이사디 이짐지 라키디 유브디 된 거래
2: 아이림
0: 아 아이짐 버리샤 콘조가 저디 최신나로 요리
2: 또 저디 된자 상다
0: 맞지다 아 된자다 아니 다 초긍지 터네 봐 락제다 냠뇨다 간가 삼단세 또 쓰리샤
1: 레세 근데 걔랑 근 수야지 레다 나즈 단데 망조 청문의 시에비나 단도다지 편보 먹고 싶어 비어 봐
0: 맞지다
1: 다 인도 코나즈 단도 수수 대세사제 대야야 송급치아 리네자 타나가나 주는 슈데 이네레 양소스 뉴딘제 된토이나
0: 따트방 존남규 공거르브딘젤 강단딘데 지두양 좀 망조게 된 거래
1: 아
0: 콘주도 바 강차로다 된데 지고래 더 조디 거르신 디기고브림베 인자 칭아 개겁내는 거 같다 또 남딘 건조 개겁링 주다 아닌 건조 단데 디라 전주크도 남딘에 살리군 저래
1: 남지
0: 지고래 다디니 개겁기야 그래디 개겁림베 윤두 개겁림베 양 그렇다 시도 관 아디야 망조게 칭아도 봐 콘주의 삼로 제수 근데 지치고 말아 칭아 그래 양 개겁기 어 도초
1: 말아
0: 도스리샤
1: 단데 링위 진도 양 송급대 답다 마디
0: 내가 요 말이야 제제 다그래
1: 다이네레 치도 바다 남규 칸파베 수다딘 저 지도 있는데 양지
0: 当着其他人的目标能行给这根基给不了孙的起我吧啊日日起过了记得你的地起过了当着总是兄弟打完几次亚美那啥过了开心那了呃累积的你兄弟做的就做这些那你我就连结果忙比过了啊给你主要的你对吧呃当地地项给狼过了亚主席给 랑가기 줄입니다. 옛날 시나로도 저 기니 주야게 아주 아 지고망 삐고래. 근데 단다 아주 로다르지리. tanda nga zu zongi xiongnu di zuwa da ni le chib diki chik zu cheche du chigu war tanda nga zu ya li guan na lo le chibu yor ba kanzu kanzu chik zu cheche chigu mangu bigu war
1: rixia,
0: dus rixia
1: nesi,
0: nian xie nang yin di ma gu shi tong ari ma zhila, nian xie jini diki da tanda nga zu diri ba yu guo ki nian xie bar ba nian xie bar diki ka nga zu zongi ri 템도 종랑이 임베데길다 리슈지아 치도리 쇼진네 하다는 건 저 응어리네 임베다는 건 저 응어리 락젤로블리니 딘딘네 랍트라 숨지다로 정다르지 고레 다데 디가는 요리 사콘조 정다제 다와 진니 주고레 사콘조 단다 샤다다르 체고레 아 유골 제시 자투르 체고라 한 디피베 응어만의 양은 저 유고주기 내셈베 요리 어 콘조 단다 단 가지 로추츠 주고레 사콘조 단다 디 유골의 제시 제바다 디스치고 당은 저 메네사베 소주치고 그래. 다달로디네 랍드 침템베 보면 지에 그래. 어 데이터다 디치고 그래. 정다치고 그래. 다 디스치마 초진의 레슈다 초니네 전에는 먼저 마음벨에게 나로 무티마 피티에게 디삼던 거래.
1: 네.
0: 되듯이요.
1: 다 걔가 넘규대 자대나야게레 듄피베 넘규야 차례스나 가르스나 오나.
0: 당은 저 레가 다 레가 망버지르바 남자 망버지.
1: 야친부스 나오.
0: 어 냠버지고 그래다. 이거 바스 중국 동안 초진에 근데 내 셈부터 이게 긴기고 그래. 아니 증후도 기냐도 담치고 그래. 근데 증후도 담사대다 레라요 말이다 티티 녀옥 잡으러 줘봐. 기시 잡으러 시다면은 남실 있다고 그래야. 아 기시 안 잡은 자라 심부러 시다서는 연락하는데 전화로 디브로 쪽 디브리 돌아치 뭐에 삼. 야 이거게도 같이 아 that 머신 데도 요 말들이야. 아 야로 담으면 돼 내가 요매 대수에 고집지고 그래. 아니 안 증후들이 안고 된자 켈링고 그자. 야 천하 건도 봐야. 나 남지도 봐. 거르 거르 다 지고 그래. 세상 내가다 망고르 줘리. 다 초 근기 돈에 삼당 거 알았지.
1: 네.
0: 또 쓰리샤.
1: 네세.
0: 쟤네들 배 차야 매버 줘라.
1: 망고지다 뉴스 좀
0: 쓰리. 한다 들리샤.
1: 네세. 다 걔가 단도 차례 남베 규림 줄이네야. 강에 신음도 진짜 바르시나. 치슈.
0: 다든데 강에스네 당 강에 민도스네 용고 말봐 강에 열어 다든데 간주시야다 그러샤 제마 기스 유고디 민망고 슈부 용디
1: 근데
0: 슈도 담데 강에 체망에 삼바 간주단다 어 딘데르지르바 디주 땅 간주 강에 심베 날로센다 마음베 강에 치슈르 시다 딘데 멘조 상기
1: 제마
0: 단다 유고디 다 다스 심보르바 한타 민 마르마 존예서 지기도 안 간주단다 대용디 로르네 로르마테 간주디 미디 마르투기 마르투용디네 전에는 그리우다. 그러니까 저기 정유도 담대 죽을 당연히 체망을 생기. 나도 디노로기 나슈디 어저나 슈디 나로다 단단한 저 장님보다도 좀 좀 좀 좀 저 저거 말 봐. 나는 그 저기 데이트 먹고 쓰고 왔다. 이거를 그 좀 좀 저인데 자마 저보다 바로 좀 좀 쓰고 왔다.
2: 야가 바기 그 좀 좀 드야세.
0: 제자 뒤주 강수 되어 와. 딱 이제 뒤주 지마 마르마 주되는 건 저 내가들 아 강에 철저 주무도
2: 신다.
0: 다디 배진 안 주지고 레민도 단단한 저 개용기 안 주다 자위 작생기다 유고기 사지도 좀 망치할 강에 다 그러나 또가 안 주래다 지만데 데 체면 원생기 단단다 안 주 내가 제베 규림 날로 당 안 주 냠뇨 용고로 와
2: 배지
0: 데 레시면 원생기 다디 주 강에 체르샤 안 주 리고 단다 진중 후도 남 데네스 리고 쇼레 달리 군디 단당 안 주디 안 주 자들 단다 디어와 주리
1: 아
0: 디 주리디다 고기다디 주 알리 군디 또 남 지고레 디 가서래 리공 디기 쳇시여 봐. 디기 또 담 집에 맞지. 어디 다는 건 좀 군진 파스 녀야 되는 건 리공 같이 거래. 나 파스 존에 디기 건 좀 디리 레지브라리. 먼저 좀 거래. 근데 또 존제 룸줄은 파스 용법 지어 봐. 디기 더 개배하다 디기 강가지 주 덤버버는 디 좀 개고 기막이 방전하러 루치고 거래. 근데 다니 남주이다 유고스야 되다 고 디요 말와 가서 그래 선주다 이제 요 말.
1: 당은
0: 전에 요 말이. 시자시. 이 집들 약다 그런지.
1: 선주는 미들에 망요.
0: 망요 알아. 또 뒤진으로 된 제께서는 뒤진이 녀수제제 개고내야 요르바. 때는 안 줄이 올지 단 되서 고 말이.
2: 하리스
0: 뒤진이 녀수데 미망요 했어.
2: 아 시자시.
0: 뒤에 그냥 망지고 그래.
1: 생은
0: 저기 최소 20 배대 되고 그래.
1: 때디
0: 만데냐 디 개고를 벼봐.
1: 디베
0: 중국 거래.
1: 응
0: 도스샤.
1: 레스킨라. 나 겐라게 이날에 탄데 응원의 수위는데 유고 먹고 지여부터 겐라키나 주 차례디 이날에 링을 송교 한 주에 차례 먹고 나오도 봐.
0: 당은
1: 신 하나 주다 유고 지 응원의 수위 이날에 대송교 지야기 온 게 주요 봐.
0: 근데
1: 겐라게 티단 주에다 유고 소를 챙구나야 다 당은 신 써야 되시나.
0: 응 근데 유고를 챙구이는다 쪼르디다 디르바. 남기랑 안 주시고 왔다. 기니 건 좀 요새야 된다. 아 장르 좀 뭐 지세한테 줘봐. 다들 야르시라 진짜. 당만만 있는 주 된대 용고래. 다 디샤인 디즈 야르친도가 다 디샤야 유고 카시 야고 싶어도 유고 카시 담이 유고 나노 카시 증내 챔부터 저 열어 봐 아 사진 망보 주뉴요 봐 유고 그게 제제 토비 요버들 야 컨주인 안 좋수 컨주 그 삼자 야거든 저 좋던 것도 봐 안 절래 이제 퇴뉴 옆에 이제 사고는데 이제 절티 아자시도 봐 띵은 저 양초 삼자 되는 것도 봐 컨주 그 삼자 되는 이제 기니도 근데 타주 당 거면 그 컨주 삼자 되는 것도 봐 컨주 선 사진 된데 된데 지기 너비하고 두 컨주도 전에 야고 수식도 봐 근데 좀 먼저 빼면서 야고도 초진의 전 뒤중 안주 졸업증 연구하러 봐. 아니네 지도 콘주 통지 전부 연구. 콘주 주 안주 배시부지 바지에 시대에 뒤대지기 때문에 콘주 믹지가 통제 콘주 그 냠녀의 같은 안주 주시에는 교통 시에는 대하고 동안. 아 근데 유고가 있는데 지기 근데 안주 먹고 토용 게 콘주랑 게 같이 냠녀 시에도 와. 야 가셔도 봐. 단나 그 통제 전부든 저기 유고기 내가 진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리 먹고도 뒤중 안주 양 소삼자 시용 게. 네. 근데 지도 안주 내가 간 패모도 와.
3: 对，对呀，我说不多。新疆人家，空都人家去三周八天呢。我这是去扎到从雨果区去来头面呢，爬上七人拉拉，扎的嘎文阿人边，雨果镇中区区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ཡིན

Singalenge, Tandaki, Sensin Belitin Dini, Nature Yugo Nitin, Singalenge, Pugi, Changra Rinella, Logu Yunjin, Bian Yubani, Tangme Kinsiji, Pumiriki, Sukun Tang, Yukum Shilu Tunbe, Changnuni, Rinnegi, Dimban Kitinshi, Imbutan, Pugi, Ching Ashugi, Changnu Tini, Tase, Chugon Nashune, Tunbe, Long Somdong Wunki, Zache Tugup Su Sube, Changbo Pad, Techo Yun. Changbo Tinso Manchewani, Chemship Shi Jibe, Zasanabu Zo Chedi, Sube Shinjin. Changbo Tinso Wunni, Dane, Jamshudun Yubatan. Nuche To Gube, Rimuni, Manchewa, Yipsu Ginri Yimshin. Tiduki, Zache Sojeni, Punjongi, Tongme Shiri Chu, Chute Toshu Imbutan. Toganki, Mibutu, Soje Shipchu, Mimbe, Changu Dida Ladine. Tungame Changraki, Rinne, Tabi Dan Yushi. Piri Mima Duku Savaki, Koryu Tan. Toaki Dan Miji Beginki. 유체탄 수입 재미 나서기 창류 퇴유탄 자리에 수입에 창류 되다 소수니 벽이 신구토 타파르 응얼균신 용케도 내유진 되다 기출래 창류 공무제니 시지 퇴모모인배 캐취된배 창류 치신 공무니 첩의 토간 코날 유배 Rikiki Chirishi, Imbutan. Chatini, Namgun, Yasa Gumbuswa, Sesu Chedi, Tony Chicken Shinjin. Shinkuki Mitsu, Chakongmu, Suyib, Changnu To Gubatian. Changja, Changnu Tinje Nang To Lubuni. Jinne, Minchang Yimbe, Kotun Yula. Ti Suyib Gan, Miki Dina, Hajang Ki Zeva Yube, Ginkishin. 디토니 퓨리 미만키 퓨솜 척베 삼류 찬나 주구윤 퓨리 미만 남기 신뢰러 슈웨 팔신토 내차 추교로 예부 유진 내차 추급 창포기 티토 잠부 덕점

0: 디지 사례 그래서나 지 코알리니다 드미나도 여러바 땅 안에 원에 차심 디지 사례 그래서나 지니 다시 그래서 초아야 보여봐 동야야 보여봐 사야야 보여봐 코야야 보여봐 어디 디 차제 디게 좀비이나 미사디 디지인다 소소 서토도완 디가 안 타자다 어 지조디 폐계디 안다만 좋아 야르도디 그래서나 어 슈뉴나 차샤베나 차제네가 어 숨시 좀 고도완 다시하다 군변단기 우주벌을 그래서나 망고지 초아야 보 차제 슈닌남 랑고유바 리군유바 어 김장 챔듀인바 한 현대 기조토는 초보처럼 망고유바 뒤에 그래서 디기 문진 진행이야 다시 슈닌남 따와디 망고도스
1: 어 디기세야 저 그래서 소원하려 결국 함부로 초시사들이 초시사들이 미세 기비 하고 신 그저 상담을 좋아 요마 자 요마 난 감지
2: 네 대체 저기 때 새 제초기 참배다 나한테 참사 참배잖아 이해 양다고 기대 지지 나는

싱글링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점 당하시거든 랭게게 안초 리첸디 센시나바 토차나시거든라 계시 샘보보 캐랑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제 내개발젠타 유고 기제고 믹세제 야는 유고 기신지서 여비는 이토도 근내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교수시거든 랭게네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첸샨다 센난 유쇼

0: 李学院被
1: 聖靈界聽聽絕天作為其他西邊能才能 先别退缩来不他。车岗南德比申请起。社区出去双用他。社区三年。卡吉下岗街三期。退过几吗苏醒有事。卡吉下岗你。配给对给给我洗马事。一那。上海一。配给我来几遍。车岗乡起。舍不托他。你为朴秀起哇。春色黑把秋季你。卡吉下岗街色苦有也不是一把。先到穷有事。
2: 孔有提卡吉下岗第八二三百里给第五月不行没意义天哪三百人等你滚准切给你干你七十天时点嘛他滚对三百人在家家中年将爱爬行个月上海以培育东西的店内三家中期上海民居参与公司民居参与错过他念头赶准切的三对参天前期第五月举行参与通年大家如在家家松能村 春心突遇即上海重建期卡中级别培养联系不他三家总期军队总部宣布于非遗三桂八铁道我就接下他家林桂图卡家下岗地平电表啊切入起不他卡家下岗给平电给出借给个给拆线来讲来不用时天外港子你卡家下岗突遇提十三期六星系银别三年底给
0: 七拉巴尔郡米丢别行卓博博清里米丢有事车岗内七的团购通家哈江全部约巴汤母亲新别里追行格拉你们查东格汤当大开会宁古龙九汤对内约巴汤基督基别巴尔新约汤马拉永格提格拉汤古银别拉巴杰格康萨拉齐美肯基督食堂坦荡我听日内约及中国列车参加托位 萨加城寨参与公司积极精力宣布汉涛以永州的三名提到了线下。年终赞颂人的军队中国出行上海以卡点票据的其国格团队内萨加总体中国列车参加托位列车南京前的开列堂定西行队节松都这位南北贴的单话堂成就相起新增创作阶级萨加团控独立前的三十托位列车协军前期提出批阶单话的 卡唐布罗崔德切别那个决定场嘛介绍了亚国琼瓦唐他家迭部母体来给你听爱平民图刘别撒动提的云图拥抱所谓诺尔雄图交流迭部亚国切归了整个地位局部归迭部电视的电影公司名为当地李志团结决定车站准备堂普利列车堂李志出席团结切巴马赛连轮席在切别团结萨尔贝切巴堂切中查家推过长途当外局
3: 표기리조산에카키톰라르드윈투바총유내닝안츠리조고로티책동잠심바종바인시한도이사구바라테다르시에샤툰레피게당체타라편바토게니메세르리척주샹승마총주나쉰제시롭첸투마타페유투로네리조딘시락제바라큐르유바리제시기사구바라탱아추리초산에로직라용법대장레기메
1: 年冬赞颂罗罗丁西三星继续切记金兰罗达拉彭玉国罗天尼藏拉贵卡拉达瑞拉加国罗阿东月别罗吉基永婆国罗天竹帕拉帕拉松谢谢下托在密协同月别萨家总图卡吉夏甘汤萨对李竹所天天吞列基杰克林别林奎列迪苏切迪参在堂票局的基督修了电影三年提给新卓巴拉地基参与准予三年给国罗南部村生出的一个新的重机萨家总
2: 成就相起天天吞列了若有切别通对国剧图卡家下岗他李柱第一人不对吧是怪不得是
1: chudo sarbi, dungu gi kumja, dinita.
3: Zido denbe, penjong gi punjul, dina se.
1: Sanguru gundu gunjung, sangur ki, panzu.
3: Sanguru gundu gunjung, sangur ki, melon.
1: Tadaki gi, sensibu dini, penjong lunting, yenting li gong, chuwe lunting ki. Sanguru chogdu li se. Sanguru gundu gunjung, sibde se.
0: Sanglenge, Shamlanganam to Mutuje, Lasa Tongire Major Kungarazon, Nanjing Sude Lubjunki Gige, Sedan Dreme Gorgube Tenzum, Goju Tu, Chedic Tupsire Langzupu, Pulup Tedong Mangbujang, Shikubashi, Senang Yubashu.
1: Sanglenge, Satun Shobeng Yu, Lobda, Yongsu Tributa, Belongi, Nyaya, Langlang Tasi Yu, Lasa Tongi, Major Kungazon, Nanjing Sude Lubjunki, Kuyune, Lady Chube Gige, Sedan Dreme Sumye. 공기 로주조지 시림 로스 탑사 당보 시초네 비치 미군기 통해섬든 띵송체시 저와스무타 능규증부 겐생 체무체르 띠네 로마지르시 참기 경요시 진롱이동초로 세댄조마 종티주도샹 로중투 내구이기부타 진롱이동초조로 세댄조마 종티 난징 최대로중도 내가균네 모투 로주이기 내려수요시 시림 롭제 조금 민요베 김상기 내부 믹세기시 라레 파마 칠 라무교발 침바다 라레 김상기 자긴 신베 조고초 포도 조라라 닝도 신삼 요시 지난 조매 로메 생감기 균도르 더시 시자치 마세 조고초 초메 강에라 도낭 지우이바다 생감 대부 미베 로마다 체세 공기 정군아 닝담 쉬리 치바다 초보시다라 조금 심난기 계좌 예로치기라 김상래 강연 유비 로마 정군아 로메 초안의 고족디 뇌배 족족기 로람 지우요시 로손이 팀난기 시제 치부삼마 인바 대외 조고소 대탕 차롱용과 로스동 식시 지분이 지난 주매 다도 주비 계제 식시
0: 로손이 로딥기 시제 치부삼마 인바라 대외장 조지기 대로 제주티리 로주주 그린 멍시 젠바탕 롭종키 굼시 야구메베 초구탕 제급 세댄주메 다두 롭싱 투지 제티 로수 수지탕 은규링뷰 양내 양투 롭디치기 장제라 템진 제바퓨 콩키 초구초 샘캄랑 도난 챔부체디 초구초로 두리 챔부탕 랑키 랑라 이치 제베 뽀바제네 급레리 나슌츠 푹든 되녀 제바라 로그램 치시유 은지기 겐식 인베 콩키 초구초 고알린뉴 챔바탕 엔지 종카고 용어를 믿니 사내디게 초에 등의탕 송지제디 닌람키 맥동 렉신투비에 비준 대다제니 고가외 엔지기 시제타 코디시 라외앙내 로마초로 티기유 콩키 십진차와탕 내라케외 롭젠티당레 로메 엔지 종외 강에 충두침바마세 롭종키 비제장 토르치유 로마린 심죽다르주 제바규 콘라랑경종기 리젠트린두르키 차가 앙니바타 종기레림베 퓨종롭체 종림베 룹티기 차가 앙당보소기 차가 망부토뷰 콩키 텐진젠키 룹티기 제수장네 조모랑메 텐촘 룹티 꾼접소 리덴롭스의 레틱 장추뷰 쥐투바마세 계급기 롭자딩종기 리덴롭스의 레틱기 미케르키 차가 앙당보왕 토뷰 로주주 깨직잠라디에싱 디두기 랑조제베 슈누마티 다자메루 콩가라종기 리젠경진바타 사사종기리키 룹디전당젠도교류 로마링콩라 표준기겐타 비디운진제주린 경진기겐 사사종기리키 룹디전당젠소기 시지체년망보 나지수 토비여바탕 콩키 중재응위라댄디 미망기기겐시키 통매샘두 락린다르신유
1: 셀링기 콩도센초보디인데 사사종기 매주콩가송 난징 최대룹중기기겐 최대주민골굴비 진송 곱시두 최대주피 랑조퓨 폴로 치동 망부 깡 시쿠비디시 땡디 쥐는 소유 치랑 시비 낭생 점타 시기마 성교 가르소 세웨 탕세기 걸고
3: 양타 세주 대웨 갸양기 디쿠
1: 망수 토네 링웨 망심기 부자
3: 초웨 님주르 멘베 꾼세기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비디니 편조 룽친 옌칭 리쿠 쉬웨 룽진기 Sangu Chodu Lizzi, Sangu Gundu Gunju, Sibdishi.
2: Senengi, Tarakine, Sensimbatini,
0: 三天你没有冲的，过年给你那么多准新月饼，平常农村年轻练功，平常农村去，三九滚对滚胸西边来生的是。我听的来生年终吧，你们这里。我听的来生年终吧，点子轮注意。下面两把吹木头去，三九滚对西边南菜，三郎要不休。滚对三九，他也讲出来，滚胸努力的，去了不。
2: 三九滚对滚中列前去，三九滚对南前。三个连接，今朝国别在九周年百转千倍，电视团队团队总结白头，中共中央局纪检书记、教育部局主席朱阳门卫局主席习近平局总理开前陪下，下面提过的去南端协助，你们七零年两届错了，我真难过的。今朝国别在九周年百转千倍，电视团队团队总结白头。 中央门卫局主席习近平去，总理开心。芒心心中了熊仁教育，熊美村头托去松懈祭拜，别下了。三个月先到结巴行了，总理开心。芒心心中了熊仁教育，熊美村头托去松懈祭拜呢？芒心心中的参与马拉西部琼泽堂，六十年团圆去纪念个。
4: 考了西部参赛战术去，越是对不进去。结果不进去，参赛多少了参加级别，才是开心心的。芒心心中去，就在提示，证明给参赛结果多进些多，给我吃过呢。芒心心中，你把多也不别过。小在俺来叫他，记得俺被女的了点呢。芒心心中了，熊人给的，让爷爷通过三段对吧，吃了多他，参赛结果多进总共去。
2: 蒙西俺来担不定我，秋山托为参赛人数让他的抗拒温江有奇怪，是那些拿下了。三天间，中共中央熊屯厅堂，也是一级健康熊屯厅，中央门卫熊屯厅前去，某些厅别门面协助他，监送去，老安山江那边抢过西部站下，下面提过给党团协助，变成群众难的，我只能说了。
0: 年前了，中共中央熊屯厅堂也是积极向熊屯厅、中央门卫熊屯厅建议，某些厅别门面协助堂跟送去龙安镇江岸边车轨站内，龙安镇江岸边人，某些厅别门面来段业务主办了具体事项。三个月前到前边的时候呢，某些厅别门面协助堂跟送去龙安镇江岸边车轨呢，龙安镇江岸边人，某些厅别门面来段贴，当期估计他用钱呢，某些厅别门面当期干了两百趟。 当期结束征求车段七八趟，每早晚的征求他用钱呢。某些厅别每米签订开往了跟送业务趟，送中业务签约八趟。某些厅别每米来段追踪马拉推过长途动画趟。三路七十几车段趟，对岸规则十多动画。某些厅别每米对接头的规则趟连续了滚地动画。每股路签订开来个出借拖了动画。某些厅别每米协助跟送去南区七路动画少了名呢。昨天来个卡机规则签约八趟。
2: 三个月卡等只有地震卡机当中央去集聚集聚的去固执我，团员一趟送的钱呢，拉达的团结了，他们在亚国切割别浪家团下。三个链接，今天夜班了，让业绩在就给孙秀军团切入线下，下面提过的去南端协助，你们七零年两届错了，我真难过的。一对三个月别，一个平均五零空多，一个七千点内去敲诈切别，呈现来相当结巴些的，今天夜班，让业绩在就给孙秀军团啊切入去用时。
4: 对啊，今天夜班，人看见在去东追去，我们把腿冲不来，加上你躺成熊，出跑的。怕是到我们来，加上躺两个菜西来，到你对面怕有事。从头正穷给孙秀村北，我联系级别，我在村里给孙秀队长，加上给去客松他成熊孙什么的，到我们来，加上这趟成熊蹲跑为难，年岁人给在去忙为队长。 到我们来，加上你谈成军，古怕有事。今天夜晚，面对人女谈，民宿村民说，开放三学时，门卫单位温饱，腿送不来，加上家庭居民接谈，擦除，怕有不谈。其中牛松台不惜三百元钱没把腿洗。今天夜晚，出国作为受征出身的我为，我送用的几次腿送不来，加上九州谈成军，我怕为难。腿刚出身腿送不来。
2: 加上你说送他成军，洗跑他，苦就出身，退送不来；加上加他，洗就洗尽盘内。南国启动机批准上部，我是军军投降。三年间，让人给彩礼东西如何去？侬现在家住草内，生活都有气味。

0: 在这个节目时，你想，下面提过给党团席者，电尊群众哪里？我只能说了。你查了清华罗金堂中国设施都市局青岛家族设施新竹康上海郑州罗金所及杨志涛努西的家族错误去插入规矩堂，通过铁千里都市结合，从这开展投下。 天安千里都市如果给人工昂新旧前辈直接培训前呢，努西的家族错误度差距区为第二个节目性业务吧他，第二错误给这里那座给第二个节目预备，然后让咱们参与。现在开办我这七八十年，第二个第二十年去在新都忙话他，第二家族定人给苦肉铁茶馆南去，因为给人工错误原来第二苦肉铁茶馆我给厕所给批人了，新旧前辈了千里给团结前点不行的下。三年级。
1: 上中级起来，中国电机马上从端我这处于冲突跟你出版学校了。下面提过去，写着两段，等在轮中不难的，我只能是。年前了，中国电机马上从端我这处于冲突跟你出版，福建厦门图出版堂，上中级三年提给比利克来，就是来点七八堂。
0: 사도의天天团在那个俺们就来咱们集体整顿前行，屯木门一边抗中级天天整顿来，从这边忙不打过的堂，陆地我这村民接前边一万公寓，三个月边西多从我的行呢，他等级马上从端我这村民村头，让中级团在整顿堂，三月月间温州龙我这送这起，金秀车当接替，七天温州龙我这堂，四兄堂开来这头，南站我这村民接接头头，来接屯来做南温州龙我这堂。
1: 从古马镇去，西区三支前呢，票价团木门一边没确定年纪，年纪多长，票价团工级来讲，团来级，各把三包，两百、两百级，各个节车用的，我把车的，针对了区别，从这边了，票价压住几把星期，票价级，顺序错完了，七八的，三个链接，赠送全国第一个吉林去，当来请去三公做准了，推荐人先去，中间投票，下面了提过去，南端西边，你们七零来年连接走了，我这两个的，你查了，赠送全国。
2: 给个吉林去，当来请去三公组中去，偏转我转去别，年终用账给从多，那就从业都操心。三块八用账从端团内先到全部行了。给个吉林总的龙啊宋伟志，当来请去三公去，健康松江给蓝水，军队推过长途到我他。南沙帕尔松西进京去，德信村里马拉组内，昨天金卫给马拉松江拉手，工地到我，健康松江他。
3: 周边不怕冷，吞下去，偏见东北冷不吹西，前边，这个比吉林组成了吞山人心气，重在投票时。龙安人，当来请去三公去，健康松江，参参健康，西藏前去，就在云县灭霸，脱了当年。南山爬松，西进前去，德县村林间，完了重要时。明白了，这一趟冲冲艰难，下午秋高的说，热军平移，我这里呢。
2: AI引进教育他，乔龙堂当不说热初期，人群健康通过了德信餐厅，一些大学教育时，人们在讲呢，我们了德信餐厅确定车，你给绝对咱们谁呢？健康当用了，老在给代表教育时，健康拉索军队工地当心，龙安镇军事兵的说，当来请去三公所，人群拉索早日去不他，每到拉索兄弟去不他用去。
3: 加州国内咋个说他？三年提给咱算实地，他能行三军流动所去，去到了地内。先军给咱打木车，交给他，松东东家拉索他。先军打不了木车，你就在俺他，过东过街去用。先军给咱家木车，你他，先东给个，去用接接他。乔龙他可是木车，我就是用的，日给他们的松江去。
2: 三公给健康麻辣，单倍人心军队切入东西。健康松江七八堂推送，当来请去三公所，给个吉林严重严重七大，最新五大前行。推上是来年时健康大江给来年西顶多切的，三年提给主吧，我来健康松江来迅速就要时。明年怕人民给不赢的，明天松江阿东给个出去推送，连续切不他。
3: 党员给科室国同学送他，这种着重这把，明日抢用永保国车去拉咱们重要时。明个当来请去三公司，让永琼给京东他创建准备组织，总准备团结起别，人送来给马拉做马赛，从而给赠送全国各个吉林土他们聚他，制度推出了兄弟革命，心情给的，你们都问过他，存钱七八，滚地当下。三年级，吉隆一同你三周六。 新准备到西，三百几度团西边。
2: 차기 주연 소유 지구 배우 소시아 시련낭둔 댄스 흥정란에 모두 능시바
0: 니차라 니동 제주류 신주미도시 심바직도 투인시비에 차기 주연 소유 지구 참도로 배우 소바타 제고티 진도구비에 최적의 님파라 윤투인의 비주리 사르구비에 시도 중화르식나 다딘기 제규 Sarchi Shiju Tsuwata, Mansoro Sido Cheva, Ningdub Junzinje Soxin to Cheri, Rungyang Nyanjurki, Nitibata, Yundia Shinjintan, Chongirki, Nyanjurki, Tunjuru Nyamku Cheva, Kondo Kuiki, Nyanjurki, Zor Cheva, Tongle Lediki, Nangdun Lekdim, Shakti Chenetoma, Tengnu Taje, Mina Tajenki, Zawasami, Bugu Chevaje, Sakong Drue, Yubi Kubashi, Hurta Duguri, Chegubirin, Rungyang Tan, Saneki, Zujun Taje, Nyanjurki, Sarguibata, Taje Tengnu Budaki, Taje Nyanjur Sobazune, 참도총기의 전다총탄, 권주총, 마르캄총, 조강총소수주의 사르지 내다초와탄, 시림주용탄 망초의락린, 링내유고를 냠지탄 툰내피기, 리그웨중루 쪽지탄 인도균진소기, 조강민의 득십진지탄 지자 침비제규리, 생글랭기, 파사총기리기 챔바망부, 냠규강 짐주신신기 냉주의라 주지체리 망조기 조유된자라 송중체샤, 샴라티고르기 난도십자 니마치링란의 랭제소로 모주닝그리.
2: 예전 타서 총기기 짐주 짐신 선배 총기 지도주 유고년도 닝나루가타 냠토 교남생기 냠지주지기네 눈빛에 짐주타 닝경기 짐계 자주 나서나 십시 내부체디 망소기 칠규 딘자라 누슈 유구 송경체샤 이들 타서 총기도 차바드마 법에 넘신고 칼로와타 주바카지 치숨가 칠규구비 긴기 댄자 토순기 도시 신도치바타 짐주 팀계기 차주 나서 퇴망외 조람 짐주기 레츠 퇴납 요시 다딘기 냠주 주디나 총구기 전에 남도타 유고 망외 남동의 미네 내딘기 레레타 주남기 고시 송지기 지럽제 유지 자바카기 장계 증주타 된초 인구치네 남무기 댄자기 문매 기념을 최시 십자체디 중대기 짐주 성신기 내주는 내민아 주지 제교르샤 다사구베 신도 충바시네 다딘기 치튼 주디나 롭소타 가달랍자 십신님부 주지지 냠도 증교 타중시부타 제침 겹데기 망소 시베타 첸댕아 칠규규 지둔시바 침기기 군인나소 타주님부치바 초니부 누슈드네 주두기 조남 짐주기 쿠유 장소제 치비 갸지 짐주나슈 겐츠 침송기 도시타 된장의 도시 서부 능력이 요시了. 생능계 참도 총기 권조 정도 뷰지 지우배 샤슈 통마 남로 중샤 다대광기 시브랜낭툰 된장 흥종란에 모든 것이了.
0: 예차라 텐진 총기의 면주 표기로 루가기 로교로 내미워 참도 총기의 권조 정미만 맹강기 산에 대가라 뷰지 지우배 샤슈 통마 남롱 중심 루직 난의 조교가의 퓨리 망조니라 렌김키 고자네 낭세 추제토의 면주 십주 롱수 주지 종유 티토네 텐진기 초지 남배 면주 퓨주를 내둔 전도도 퓨디 퓨기 망조로 편토바 종유 사르구이베 시도 제발식나 권주종리 서법토신 장하르체완타 냄시 차진 선배 루직 나의 니시포 라부유 퓨링뷰나 산에 티 망조 종치리 면주 제발 조급 조준토라 내여 유케 미바소기 강의 제기 망조기 내딩가외 강의 탁주 댄디 톱지 권조종 초댄대단 챔베 렌구앙 텐진 총기레 동리치 카데 표교로 퉁공탄 지퇴체디 뷰리키 면주 퉁공 사도로 롱소주기 종유 텐진 총기레 동리치 초댄대단 울렌키 조린 쉔바탕 동리치 맹강 등위기 수지 순광산키 내치비에 표교로 리지 개진 권조로 조르지 뒤도도 종미만 맹강키 면둔바당 냠투 샥주 마제 공기 제시르탕 내실의 최고로 체내 내배 소시탄 사두 서법기 개주탄 송지체디 샥주기 주시쇠바리 다댕기 샥주의 릭룹 중화티 망초 유시엔도 면주 체바라 조회 벤조르기 쿠르부 양도 침바마세 권조종기 샥주의 디리기 락제기 동자양강톱내 샌딘내 랑딘투 규류 생각내기 예람가 조직 룬주종내 라세바르기 슝람자지 레제내주태 자망기 미망차와의 도둔비 지워라 렌세부 집샤 샴라티 고르기 낭둔십자 니마트링라네 렌제초로 모르닝그리
2: 이두 하세 차망시기 미망차외토 단대급러 룬주종내 라사조와 다스취 고르구유비 제유짐주선배 서용원수 등십체디 남규기 선시차긴시수 룬주종내 대가 라사교쇼배 뉴름시 중규마세 포람조준 차구태 前年，他吞并国内，已被攻击前去要丢下。 但是这里呢，他是从今密码咨询起，通千把钱的，只有前辈写借钱局，那些对不起。但写借钱局，只有来对面呢，使用我所得些七八个不谈。他的只有前辈，村主总理，他在派出周边，能对抢购钱使用也不谈。给了我出去，村主总理，他在派出去，使用家境来这国组织的，村主总理，老公创作也不谈。
3: 就读生的那些强国冷谈，这语气，南巴图村中给年度冷谈，到底年度冷你不这些就是。但南昌的推广只有给来团主持人给不谈，他说重庆给熊共三姐抢过谈，昨天门西只会解救组成级别冷下谈，送这些的那些南昌三巴准是等不谈，即熊冷茶叶抢过连锁等就解救脱了，滚的东西有了。 给了我出去，泉州总理打算申请牌去，家境来这样，争取建成部，熊龙批给单位罗安县江北抢购南站南就预计。他的来电卡，库林电白岸，微信给了他。金龙移动一十点六，当古巴五位数来个总图牌，才给了下了。三天间，一对查找机器，查完托内，台东七百个国车卷行站，可不丢下。
0: 三门提高给西边两团，但是群众不难呢，不准那个事了。年前啦，罗个中间的那栋区域，他们定期个没，年冬来定呢，台东区个永安那边查找些给家当开头蚯蚓去小学玩具呢，定期个没罗台东区只有两团，直接来解约别拆嘛了台东家呢，他这个社区歇歇下，他那定期个没台东区咱们下嘛他，永安那边开发了些桌型，八月份台东区只有两团，直接来解完了开业呢，一定呢，西边的他这个社区， 是米格拉，他的车是第九级库里有吧的。电车个没三路也不麻烦话了，八月份下不达了第九级开车吧的。天气，天气为电车个没了，我些的热锥汤，我跟卡拉这些的，我些的样样七八糟，忙不起的就紧。电车个没库里没有在查起，八月份车没了，开不了下月吧的。 各地的电车个没有人意了，开不了提拔新疆。今个月江电村村了点的，再度呢，明月东，过路去九安学生开不了级别，叫努力去全国参军跑过来。明个月这的年度桥呢，开不了休息的嘞，有么破地基再去车塘前面的下。三个年级，天地里整体总体跟国南跟七零王朝拉谈，谢谢的全国南跟浦山整队拉的。
4: 平常龙青年七零后，配给龙青年，他的龙青六七零三十五元。李正，今年国足节进入了对白，前那么些不来，其他下届过了呀？呢，国足节我的徐子玉，大下届是的，民进党就输不得。 学校西边民进党的所有的人呢，国不堂军队样，有些不记得。学校西边前提到所有国别军队开的是呢，学校的车，啥打打打中不得，他可能是个打中不得，打中不得，铁松个汽车个，他的价位低了呀，那电解团的马早把了，他们的车把长白低了呀，那团车长是对白团的位置，学校是落不着了。 明堂厕所给他价位，电解团交着了，电解团的马早把了，他们的这边厂呢，他那团车长是东北团这边咋定的这个呀？那他就是写不着了。多多的就学不赢呢，绝对他们这边可团点吧？要么呢，绝对他们三万七百银子，他那他就是老不赢是呢，这个人啊了。他这个搞不了呀，造了呀，定的就送不得，那都输了五七年，退了。 准备谈不价，谈了二十三百价，谈了二十三百价，谈呢，他们的接吧我是直接下了个几个，按照了呀，那提扩团的三万七八的，直接下了个几个地囊呢，第二个提纲送去多了，第二个提纲送的按照了开的些些七八的，是呢，下届车给主主主当的按照了电囊我的，他们讲我是多了。 天呢，他们的钱包我是呗，他们讲么的，按照了开的些些钱不是呗？是那，他这对对对，送给天康电表出的那，按照了我的那我的，下面他这可不是穷哎，直接下了个几部的那的，让那七刚西部的了呀？那我这就收工的。 지강 당무디 라툰수라 우치네 송보데 라툰수라 우치네 시바디 전다 가득된 거 알아봤으나 ngar la dung kub la ya ngote song simbe la dung ki che sa shep ju su ju wa la sa shep ju su di u di yang shep ju di chi ba yang ma na yang shep ju di sup sebe tunda de de da wo na sube je la tanden ne dang di kende ji cha wad ba sa na sa sa jang ji cha wad wa la sup cha wad wa la sup cha be je la sa sa jang la ne de ba de gang ba tang bu di tama tama de ne sa ne xie xubo de, ne di tunda kare demo de besi na, ngadu terin lobjong xie ge nangdun, camjol hakje ge tun demo de re. Da qi be sebo da ji xie be na, qi be chawa di qie ne, chawa qi ma la jowe, tun di demo de, di kare se na, cigang nipo de re. Da cigang nipo ge lo kare sumo de besi na, te la, sumbe tangbu jars, dinde sumbo de, di ga gui te si duwa la, 테디 가르스나 광화양 롭종 체뉴문 능신 테디 있는 테니에 데마 타과르 전도 크게 코와르스나 라등기 체수라 양기구 수제 양 쉽지 수베 네 사양을 내버주봐라 어디로 코와르 테라시베 라디 가르 코와르스나 유덴바데 세브라지 시에브 있나 공도 모두 송신베 사양을 내버주봐라 어디로다 세브라지 시에브 있나 테라 중타르바 숨베 당부 자르시베 숨버디니 데바 숨벌로 코아르발라 데바 숨베 당부 자그레 숨버데 당부드 카데스나 다랑르발라 제다 테라 숨베 당부 자와 테 카르두브르베스나 사다다다데 두브르발라 제다 테라 숨베 당부 자외 지기 남바디 다 컨데지 차데오라스나 사다다다 차르발라 디나 지강이바디 튼다레 다디 데마타 지간 숨배급을 가져 숨어졌으나 테라 얼리 숨어자가래 숨어대 테라 얼리 숨어자를 시베 테디니 터니에디에마 타과 인바 세부라지 시에베이나 공도 댄스인베 사다다다디를 고구구어르발라 달라디 카레스나 유댄바리 자세 유디 코바레스나 사다다다디 인바 댄바르발라 테라 세디 도르디니 시에베나 사다다다디 코아리 테라 얼리 숨어자가래 숨어대 Ali sumba di na, ali shiba yangi jimin rwa la, dao na yangi jimin tele, chita koba kogresa na, ali sumba di re, sumba di. Sumba di na karesa na, jengbo rwa la. Che zang, sadada dadi la, jengbo jawa te, da kari dhubu rwesa na, sadada dadi mu de dhubu rwa la. Che zang, di jabe ji la, sadada dadi mu de shibe, thangjagi, che di dhubu re, rwa la. 제당 강과 숨바디 대시에 제차배 지르야 안도라 가르 시바 초와 시제 가르 라드 체브르 베스나 라드응기 체디게기 낭네 사다다 다드무 대세기 라드응 체디 사제기 체 사다다 다드무 대시바디 둘루디 세워 체바레 다이네 사제기 체디 사다다 다드무 대장도 머체 더동 가려와서나 대탕 나가는 신기 대양 열발라 사제 체도 숨을발라 자원나야 무엇 때문에 가려서나 사다다 다드무 대들발라 다드무 대탕 다드무 대니디 근데스 고고요레 샴랑에 디고르 양어도 슈군다 다정부 대탕 다정부 대디 컨데스 코구구 유메 양만나 학제 체라 컨데스 두구구 유메기 내든 디토라 다저그 제바 망부지기 나라야 있나 슈데 다정부 대 다정부 대스 대시 능데 제당 다정부 대당 다정부 대디 있는 슈데인 버지글 야 있나 문지탕 대시 겸어디나 망부통규어레 콩송스문능시 사다다다정무대디이나 자외낭라야이나 우수댐벨 학제기 체지인바 라드송스문버리 네 다리대대세슈베 규림낭라야이나 슈댄디 가르시어라서나 슈댄디 다다왕게 다정무대디 인스 대세첸두유 다정무대디이나 슈댄머인바지기 응외네 루바람 양만나 대세치두유 다릉게라양아도 Shukdian Da Zhengbu De Yin Da Shukdian Da Zhengbu De Yin De shukdian saa di nga to kongla ngoto song simpa nang xin da kante jikla koko kwa desa na xiong di jin yu ki chawa zogor jiwe chay tang nami suwa din luk di denpa rwa la di na gyumze jik che gyumze nipa di ka desa na jin yu ju yang na de chung tang yang na ju di jiri ki teni

0: 다툼벌 규에 남이 개탕 채 디밍기 채소 딩기 여자 다다소기 지려야 이나 나중에 대디 전도블라 여밤 양면나 대다가 지라 나중에 대디 자와 이나 다툼벌 규에 인자 슈디엔 샤워지로 고고여스 다우나 다중무 테디 케바 망부지게 슈디에 임발라 문지 탕 대시 능이 요리데 내 체비나 다중무 테디나 슈디에 마이 디 마이베 중재양 가져댔으나 학제 급수 중에다 참조를 학제 요리와라 참조를 학제 급라 다중무 테디 참조를 학제 그 된댄발 주베 꼴러야이나 대대급러야이나 자와러야이나 원수 송난거대 배차샤베이나 대대급 자와라 강민주베 야타나 수발라네 애자와 터녜왕토 숨인데 외베왕토 시루교 퇴지왕토 니이노 시베 치강아부디니 투미삼보데 대대급 자와라 숨베 시에뮤카직리 시에뮤티다그낭네 지강 숭배급라 대다디 퇴응 강댄발 주배 추시 숭배급라 터녜왕도 숨인대 숭으로와 대다디 터녜왕도 인하 퇴응 숭담댄발 주배 숭으로 다오나 터녜왕도 숨인시배 숭부소수 가르래스나 터녜디머 타바탕 다가능신기 터녜 남당신진 대신 터녜 학제제를 제상오나 터녜 학제제 이모이나 터녜 학제기 고든댄발라 대다 주고 유스 자와라 원수 숭바 인자 다들기 슝디 대시 치배 규림 난라 편주 제차바 응어지 조이베 튼다지 인자 와라 대대급 참조를 학제기 된댄발 주고 유스 숭바 대신 대네 대다디 참조를 학제기 된댄발 주바디 자와나라 원수 숭바 인자 대네 대다디래야이나 네 대시 치두자네 슈게스 머셰브체 원의 중외 대다스 시에비
1: 新建南部族公共商谈到天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追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新南有秀
0: 진주로 마드베 테랑완젠 시에베 겁라 테다 시에베 겁라 테니 학자를 죽으래 숨으로 가라 제자 원의 중에 테스 시에제 대시에 채나 야구 두성괴 테니 학자를 원수 죽어디 싸워라 원수 때문에 균쟁게 와라 이는 나대 대비는 진대수 코나 득이래 성괴 또나 카드스나 슈크댄디나 따정무 대체 응어댄디나 사답다 따정무 대체 다가는 신기 워기 워도 충외 대다다 숭디제 저체제 워드탕 문진 대시 체베이나 다동무 대대야 더니 학제라 주베 턴디 댐바 인자 니니 학제기 체라 두바레스 더용어말이야이나 다동무 대타 사답다 다동무 대 대신 다동무 대제 학제기 턴댐바 주베 수디 댐바 체베이 학제기 조퇴진 누바양 카데스나 상마 덴밤 제든 상마 딘주 덴바티 인자 민례 학제스 로르와라 학제급 중에 치강 시부디 난네 타마타마데 테네 상마다 제바 오스모데 테네 상마다 제바 오시베 치강 디라 공동어데 송스모능시 학제기 체 순부 턴 강덴베 추디 안돌리아 세세 제바데 디난네 다른거 대숭부디 가르시에버리 베스나 테니에 데마 타과 댐바리 영니 그게 고구하스나 알송 심베 대소길 학제 체티달라이나 고구리 다디지리아 상마탕 제바 오시바티 데디디 숨기 학제 체티다기 된지 뉴바디나 나둘라 댐바리 가르시에버리스나 댄제 튼 마조발 상마다 제바 창네 튼 차장식 된배 다시 임바 체인자 사제스 텐트다 수요양 제바리 别查下啊了，俺都推荐盖这些都在呢，别盯着下边呢，空气中哎，设计给盖这些不呢，他嘴巴通过盯着是电磁波了，嘴巴喇叭子，俺都电磁波的，空气中哎，是都在那空个电电柱不的设计盖这盯着些不的，他问的。 참참的呀，那俺做娘，假如各位内定的两个吧了，空个中二吧的卡里呢，这是一个中忙二吧，谁人个中忙二吧，人家面前空个中二吧的卡里呢，要不那段堂听大点的，谢谢钱给钱多，那俺做杨杰路卡里话的是那空气中二的的姐姐，空个中二呗。 用这的节吧，成就一百天点不完了。光个种也白，用这看的是那，可让人呀，种树苗吧，牛吧，药吧，可让人猪白，米线了，偏白，吃我钱给三百三个都药吧。人家他皮养药吧了，说白，用这忙大的，大中的姐姐了呀，就要药了吧。别的能行呀，俺就别去修吧，那。 冲了亲是就在那，冲了亲被吞大点点是点被吞大的，可点差不的，冲了亲，冲了亲被接了，特种样，吃我咸大点的钱又把，羊们那天门被吞大咸大点的猪又被吞大点的，我们给不了呀，那俺就看这个了呀，冲了亲的，天女、家了女，媳妇都不，母就常言要着完了，现在。 红都白下白，第二个老个，他们那亲爹，空个中爱爹，是不？爹爹你个看的些不？是那，决定他们定居有不点吧？要么那决定他们点点，从恰恰往西点呗，你不点吧就完了。今天送单被第一个了呀，那可是那他们这边你不点吧？现在还是写不完了。 学习的同一个就足够了。当然，俺都是空了，我这算是不能行。学习的作为女白羊看的是呢，决定他们定居一百天点不着了。当他们定居给那边我那些白呢，忙我春节拿了呀，那些没就送药的。第一看的是呢，得说学习给彻底打个通康点白处理呢，谢谢也过去吃多多。忙我春节拿了呀，肯定送的是呢，店里他们有把对。 参照瓦塘、汤家瓦、县城坝塘、松都都是做浙江省的团呢，他这个车滴滴滴送给屯康店边处理呢，怎么能下？忙我村家送不能行，啥大大大这么得瑟的家那么的，店里他们有把点个来送的。 店里他们有不点，他们有不点把就不得。那我那他们有不点点把就不赢了。他们顶住了呀，那不看着看着要的是那。这刚你不得，参照瓦塘，他们家瓦送不得。这刚的俺做了呀，听你点不着了，他这个车滴滴滴送给他们看点个的是那参照听点个的，你不看着点把就不得是那。 他们家学姐给团点把就过来送的，那提纲送白给了呀，今天送的，县城八塘送的都是，广东西北参照他们家长都没车，特种样，县城学姐给团样点把就过意思，那么送给团呢，他们定居给团点把就过银白处的，俺做了呀，谢谢，我这哪话的，李正定哪了呀，你，大学姐给送白，咋话？ 铁大的扩展过了，我的书包躺着，他这个车滴滴滴送给屯康店把酒杯取的了，济南坝塘、济南塘康塘康有没有过了呀？那我的书包也，你在前面拿了呀？他这写不来，屯的住址其他都姐姐，我的书包也，感谢三毛帮拿给，推到都三楼了。

0: 간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그루
2: 생그남서 공감사 샴르디 안에 까망에 생그 녀전 쇼키 녀도 니서초르 로메키 개요 마사게웨레튼 제치주초 니네 고소부제 개용기 신천타 랑교초 청결제 접개키 마서나 장람타 칼람 출람서 규티 봉딜 기유인부타 계전례튼 다우구베 덤초토 操치규 철시협체 니퇴증례탕 유고비 증례탕 유고폐계고키 나중에 78점세변타 니동 숨초로리크 증례탕 유고톱치기급 조준치규를 꾸디딩 섭동규타 증례차샤타 증례퇴례 유고리지지 균퇴탈계 용치규 증례탕 유고냠제딩 섭타 偏村别里切球, 人年年秀坦, 有国几归去女吧, 我也是在推头东球, 没忘记三边人年错, 二位配送错事东球, 中华以人年期修给, 我也是在推背切入东球, 阶级的年秀, 军退切入东球界切入营镇, 开始三个月, 阶级主织坦, 我也是在车手局内, 先到七本新南, 听급, 양주女主席别退休坦, 敦主女主席, 车这里团卡, 进了里主席学琴, 该用给赵成同球记坦, 求这转车子切入东尼, 给女主席学琴, 开始给客家浪草不采与公司内水表情呢第六千头江浪组织电脱眼培请我他第六千的糖不能给别牌给用江浪冷电下给农体马脚起子国统局阿东家堂交给李竹生不提推送过来加次几堂成求阿牌学不成进到古别采取用你牌你到你所处理中国老年八十三百人堂国统局你一个古局来解决明儿老块起八十人堂顿前儿来不进呢给南起老年也不成
3: 平民年度女色主流老年编剧的贵宾动画略归去火老年堂这位偏见我也是团学不成那么车子门路线段呢刚刚也三九三八天接下去今天咱们林聪天曾祖一战片年度女色主流咱们林聪天起年少写变他 快来从团西区堂咱们林从团增速了枪芒从团南水族村起战最切水体战学呗开始从团马拉听日间途归地马丹塔快来是不给南团给一金人堂哈兰家子就马马主主就这些段学不成开始有这么南京欧元两抗主席冯德兰人体有这么南团内南爹给

탕 카르키 냠귤 탕 귀귀 띵키 양다소 냠귤 동변 리직 기베 뜨무 띠나 샹 리직 야즈 추리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귀 띠나슈 르양키 귤쿠 띠나세

생각 너무 좋아. 단단 너무 최신 신별의 전디니 변종 농진 연진의 공 벽에 농진기 초대지 전리전 직제가지 초대시듯이 나리 전적인 수캠 뱀 좋아인 디딩키 직제가지 초대시별의 전디나 너무 좋아 년좀 탄지외 루시아카지 지지시유 너무 좋아 무디 재앙한 전리전 생신 능교 그 수인

생아 넘버 2 단단 넘버 2 센신별 레전드니 변종 롱진 연전의 콩 벽의 롱진기 초대지 제레젠 직제가지 추대시듯이 나 레전 즉연수 캠 뱀조아인 티딩키 직제가지 추대시별 레전드니나 넘버 2 냠좀탄 제외 루시아카지 추대시유 넘버 2 무디체 안지 레전 센신능교 거수인

0: 간단히 삐진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고 중나 딜리 학버지
2: 타줄람조 임바인 타소소 이왕게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전 진이스 베네랑 라도 페맹게 맹주기 냠버제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잠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디탕 람듄 티이 덴조즈
1: 디탕 람듄
6: 디탕 람듄

0: 연지라 저는 AI 시도 좀 봐요. 퇴근 기랑 기초에 나로리아 AI 피지에 다는 거 유발라.
1: 참참리아 도바오 피지 치기에
0: 진짜 님지 도바오 게지 부채야 된제 계속 공부 세야 된제 한다 챘어 좀 알아.
1: 어지.
0: 다 도바오 다 AI 다스야 된 저희 능한 기초에 출리아 지 뜻이네 민용어 지 준규 샤지 라야 민의 카지게 수빈의 다디 치나 잡시라도 AI 게 주문 망부지 소리스도 좀 봐야 딜이야 지 진난기 심캄팅 제지 레기 도알
1: 타자는
0: 당통만 있는 수 냠토 당한 수 AI 시야 딜이야 규륜치 나고도 삼산도 AI 주도 삼방하는 수기 초에 출리야다 미니스 주네미도 김차 주네미도 AI 기 군진 디테리는 지 심캄 진니지 기조 도알 당통만 있는 지 멍츠기 진난기 삼바 안 딘제 인도 삼바 지 진난레체 초용니 간고치야 큰내장 피지 마다야기 김차이네 민도 양의 김다 민의 딘제 지도알 당스 김다 진군의 시비는 AI 스코드 삼바 당통마이는 다 AI기 초월기 딘딘제 망부시 제월스도 부고 삼로 마담바 부고디 기능 예부 참봉어 안 부고 종천 도지 이내리 AI기 커도 체주몽어 안 응지기 도바 지시 딘제 인부 이내리 야 AI기 람사 지 같이 같이 지기 나로리아 초월기 딘딘게 차상지 당군도 삼바 안스 김다 초야 심제 윤고시 바라 안 딘제 체순의 부고디 강란 쇼몽어 안 부고기 삼로 당야기 뉴버돈 지 이내리 지 교루 치몽어 삼상지 게다 AI 시야디 안 수기 김상 안 주소에 나로리아 쿄네잔 피주 다야 메다 시야기 딘제기 가면 조나니기 김다 투제나니기 김다 이내대지 민용어지 교사시 다 대인의 지가는 수 섬시 나고야 지리 카레 수비는 안난 수 부주초 AI 다 저와치야 베디 용수 간고 나비 이내대 다 투접기 피게들이 양난 수 간고 나토 말바라 마세베 안난 수 부응원의 수비는 청진진기 투접들이야지 기차 충분시 마오베 투리야 롭종 이내지 내가 이내지 AI 시야티 呢 谈的我们去作为拿罗给 拉多卡巴汤 차교탕 基本级门西给 有些得不及的呀 교过了吧
1: 接着谈的推呢
0: 不过用所养几 AI 汤 朝华东族的 早晚内被的这我期末就比呢 不过请不拆北街的呀 AI 시야티 피주단要用拆北街给 第一引起前呀 给女不得先入着呀 提得多起 아니 推着打 即没什么拆呀 听着 切入动画的 接着呢 我们去 AI 이내지 로종치약의 요체 동소 유용소 각동체지 저회기 내툰디 탁주 모토부지지시하는
1: 너세 다 광리안 기란게 냠주시야디 디르바 넌주 김달리 심나로라 시나타 남자망부시 리베긴기 난 부구디리야 자기 이내시 락도카바 이내시 AI 라소바 디주다이나 저와 큐니 치모추비 내수지바 당한소 직카니비디 근제레 슈비나 다 베디간얀 단지 아니 난주 다지 AI 시야디 다 기란기 정체 TI 이내시 다 하나 디나 강에 가르치해비네 디 렌 디프초쇼기 투제지리야 샤쇼동아 다 키시 부위 정제 팀모토비는 남산 AID야 카지지 디나네 제부 가르퉁도 게지티야 지네 샤쇼비는 김달링기 로디브라치 스바양 그러지 고소인이네 깔레메 그러지 아니 언제 인도유건 바다지 교신 무시도 인도 보소 컨데 샤주고레스네 기록이 있음 감티 되지네지 다 니즈 테브다 아니 스스로 딜이야 섬시지야 다 레브주야 매브체 남산 다 에야게 로퍼스 치러진 섬지 태가 투어티니 된지 여봐 다 도스토 시야가난 소지 정초기 다지 티시딜이야 지 섬시치야가 뉴비기네시 양디 리베 대제 다디 영이 근데 제야 그 직디기 삼로 히네시 양치 삼로 안레 다 딘제지를 샹아 딘제지 지기니 시야게 삼고 뉴비기네시 계속 삼마 지지지지 레스레체 메브차르동아 당문에시 먼저 AI게 간절이야 직 티나노 젠교가 낭들이야 차샤비니레 콜리아 키란게 숨는 신 부구추이나 티나기 딘즈이기네시 상해기네리 티게 상마지 이지 제모도고도 아양하나 소다시 베디 갸옌 단지 부구디 AI 페이지 치추야디 양하나 주 티균 초에 나리야 직 잼지지르동아 다 AS야디 뭐 저 가르 수비는 아주 대중의 초에 남기 람디기 락제더부지 발 뜻인간 수 팀은 아주 순주급 차샤비는 직 직주시야라 그바 지게베 선배더부 그바 티신기 단야 디네 림베지제자 아주 직 찬롱충 지조 피게 충제 최식 말라 팀제 통고 그바 바이도 시야라로 그바 다 팀제나니 신고리 다

0: 제남소 드링키 게사메도리 체인쇼 삼타셔힌
1: 리첸티르 칩시 신괴난킨 게쥬나타 부산점도라시
0: 안난소 사고지메난 제초고지
1: 링게슈덴자고
0: 슈덴자고

0: 망스 대비는 슝름디 양스시 참음의 승비
1: 러와
0: 마세 고유의 박소수야 뉴무시라 하쪽으로
1: 러와
0: 나가 아마 창부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1: 야구 크지
0: 다시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1: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봐봐
0: 야 나 아마 계속
1: 견근 전부 뒤집채
0: 어어
1: 데니스
0: 니스메
1: 다조 다조
0: 다조조
2: 집에 쿠유 쿠양 부탕 쿠유라 박조 침부미 위치 장면 지고라 망장 슝르 야부유

0: ཁྱི ཕྱད མི དམ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다직 샤사랑 땡케서 그도 카카제 그도 로세식 도기라
1: 제제제
0: 난 대는 주지르상이라
1: 네세네세 단다 광량은 아주 랑고 통마 담배급이야지 저지기 규림 근데 규고 유매 기숨으로 봐라
0: 나대기
1: 다야 랑고
0: 샤베
1: 제 샤 만나서 다시 믹스지를 좌차순 랑고 비게지 예배소 지그로 봐라 샤스그로 봐라
0: 나레
1: 디그로 도나지 근데 줄이로 봐라
0: 나레
1: 네세
0: 다디 이나 지링업 주네 갸 넘주야 유차수는 은직 타른 물선자 아니 넘주네 갸야 유차수는 다 카직 배찬 주주 시장아 제다 직다른 물침는 먼저 전에 양인지 돈아 제야지 아 딘디르샤 커도 샤제 양지 커도 로세암누이라
1: 오
0: 다디나로네 양은주 여화제야 니도 말라니치 말라직디 디르샤기라 슝노인 조디
1: 올르세
0: 슝노 맹교는 렉스타우도 슝노 다 유슈는 그도 어 갸게 슈노 원은 정야시라
1: 레세레세
0: 윤교디
1: 제제제라
0: 다디 윤교는 길라 디샬 아 코나로리아 말라나 로리아 단단도 인지나 로 말라 간레야 간교 단다 갸게 슈노 원은 정야 어딘 이는 디리길라 안저 말라레 거르교 겨구리
1: 레세레세
0: 푸슝노디 야겨르자 디 차오 쉽저리길라 차오 항자 참질이한테 차오 나로디 차디리 마르간 자디
1: 어
0: 다른 거
1: 다는 저제 도다 주지
0: 저제 도다 주지
1: 레세
0: 다데야 주식 자니지 그래서 내기라는 단다 말락 주눔다 말락 주디 그거간 티셔리기라
1: 레세 레세
0: 거기 겹제 정자 다디 어 그도 직다 배자는 다른 분에 단지 샤 샤제 두스 다지 어 정우 어 쇠야지 딘디르체라 그도로 마세브체 양디 까만 직지 어 다그라는 다 얘기하게 쉬면 다 있을 수 있을
1: 와
0: 나서 다 이게 소 이게 야 뭐지 카카세가 깨지 딕스고도 이라 딕스고는 그 나로 차부디게 눈다 주 차부디게 재우겠지 고정지마 나르샤구라
1: 주세자 나르자
0: 나르자지 안 신의 로세는 안디 나나서 단다 디르샤 어 슝노디야 촐라만도야 슝노디 답배자는 교육부 배주담나 어 계직 사부계배다 디제잉 슝노 꼬레 직 슝노 디니는 시기 아 레가 치모도 슝노 겸모도야디 견디 단대기란조 커도샤 커도로세야디 디르샤기라 돌아다니기 다고 세통통 단식도 어둑세는 다디야 어 직 당달로레 어 몽고르치 제야단다 기란조 모르바 샤제 아니 딕치 까마직 디엔 꿈도기라 그 나로 최다 눈 차버디게 파주 제부께부 그리 디게브 차스는 안 디싱이 슝루 지고 말이기나 나네기나 나주 모제나 로그인지 말하나 로그 추다 디게 또 스코르께 그리기나 저제 첨부이도 디게 담당한 저 추청 모소서 추 갸게 슝는 쇠샤 춘으라 지요리 싱치 디나 로그 추디게 추 말아간 리제 정모 딕스릉시 차서 안 신의 로셈나 안디 디치치기나야 다교치다 계시슈치 어디르시기
1: 세상 결라 다데디 숨베 걸랑아래 손나초나
0: 올
1: 녀마치 사다중 증스 결라 숨베다 신지 지능업주 조제 딘제르지 균증점 교제 수 더미스지의 조제 안 매홉도 또 세고라 다다주 맞주 곰시제나
0: 그래기나
1: 아데네 또 손나리야 랑고나로네 차차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Lungo lo gana di shiri. Kirtu lungo di ta nubi surish mebi chadu ura, lo mezaan kore kia kumara. Ta ku di nyik shuk di tongo jim diyo di wang stevi misho, mune rang shuk kia. Ta di kaam jik tish kuwa na gila, ka ka za, ta ku tanda inji na lo choy zeta di ki kaam jik kia shiv kyu ura gila. Ani ku shaar da lo di ki, lungo di lo zay zang, ku changmu suya di, ta rang changmu. まあ、じゃあ、しっかり。お。だってじゃあ、さすな。何ティシンキランとたんだ、キランコンチア、ザクザクセシムドイキラ。ティナがなちょ、トゥンガだ。ティシンシュンノガ。じゃあ、でがんがろ。で、ハンサン、ちゃぶちゃでじゃん。だ、ティチマンアルションじゃん。ティシゴリキラ。ティ、じゃあ、ガンやたんだ。ディオラキラのさ、だじ、ロスデムギョリアン、ティシンギ。こう、トゥガヤ、じゃあ、たんだ、シロルパ、トゥマレア、じゃあ、ガンよ。オディゲキラ、ティマ、ティチェルーリ。
1: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1: ཁྱི ཁྱི ཁྱི
0: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ta ring zham gyö jie ka ge du zhuo la sa ma ga xie zhong zhang pi ge lang guo ka su le dang de dai su su zhang ba di di su wa le ge la qi dang de ge la song ya di ba ngan su di suo dong ba en sa di gan le xia jie la sa me ma se xie
0: ji le
1: du shi gan ji zham xia tu bi ne di ge rim di lu lu le qi
0: la ri
1: guo ma xi xia guo ya xia ma dang guo dang du zhang ba lang guo ge lu la ji le ya pian dou shu bu yo le ba la
0: ri
1: xia ma dong ngan su dang de ha mo gu gu du zhang ba lang guo 有人在聚集，每次集的交通可多，车子就没塞些了吧？
0: 哪里？但
1: 在集所东北跟下集，比个跨越东北下的，这当起火嘛了吧？
0: 哪里？
1: 但在有人不是对咱们安国后来集了一下，但在加拉苏门的心机，车人心马迹，马路单呀，家呀，劳动者人心人心过节，咱都能把节卡修的，切转的动作也能卷起火了吧？
0: 热起来，
1: 来噻来噻，多起。
2: Shuki, Ur Sintu, Yang Taki, Lamniti.
3: Shatsawe, Tenguti, Ning Yue, Yamuin.
2: Tadikiki, Sensimbatini.

0: 들으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키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쿵 표외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레세시
1: 주슈람포망나향딘자주슈자와인나제숑람토코링유체레게디미동와타코리신치조람미송와차라동네코리미동와코리동급심미와지체규니케강신도침부시투경안츠짐주직수일송지슈네조람딘자타예럽주상라디네조람샤동용와체규게린체디
2: 点家谈点别追求可有几推梦头对鬼南爸爸哦那个阿妈他能不是朝着亲在自心点做我试试差用给别想别想南爸爸给你吉林拿了参加几次这么也想不起这块主给哦达达里
3: 쇼링이 모차눔질루
2: 모저당구마리 역저처로리 팅사 모저만배가라 샤삭하버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요쇼 딜레 낭바방니 지주랑고 대제죠
3: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참에 개호눈즈다
2: 그러봐
3: 지주랑고 나라 망스 대비는 슝릉디 양세세 참음의 승비
2: 그러봐
3: 마세 고유에 바소소야 뉴시라 조사와
2: 그러봐
3: 나가 엄마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지
3: 다치나 아무니 지주랑고 대제조
2: 조조 지주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남봐봐
3: 야 나 엄마
4: 你是给滚全部的几千哦哦爹你是你是给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

0: 요거로에 제베 괴다르기 킹신 티니 튜링부난 초유 정조티 강탕 마르 조규르가웨 미남기 림미 삼눈 세직식 임베리 까마주미기 사괴바라 유미츠 참르네시안 바체네 랭귀세키유 지 응어드 제바타 콩키 사자라 융아 유베 정조의 더동 럭규르가 중네 닌가 체베 미남라 림미 로람치기유 지 시에바리
1: 지루니동 집등류 다와구바라 로자종 링내 유고 대친키 갭교워 총주 니숨키 가르갸 두초 치문예데 유고와 십줄 학점 대차네 컨르타 초모 잠토 고르게네 고르셰 쳔바타 챵숨모 통화소 쳔브제 티네 촉된 촉바라 꾸르크리 게차 림베 취예
0: 지루니동 주글로로 초유 종조 소가 종기리키 탄잠 주진 종조 족된 남장수 죽디 강상 따르바 망부지요 종내장 티종기 시지된디 종조 용수 망수의 내장 숨주소니 겸네 니디타 포게 솔롱 트위제소 직제 직규로 더 제바리 제로 예동 제직로로 종내 라랴 유주가 뒤사된타 총셉 다르게라 군디동의 남장기 명유 고로 70제 니슈 당디 조조베마린 제종 퀴티 람드 말라 줌바타 망수 내상 게라 규르규 제바마세 면달레 종시 강타 랑고로 적상 줌바리
1: 지로 니동 니슈 제조로로 중앙 킹문지네 멍외 거치 니동 국경업주 추유 총주 주부 배말린 키 총세 유고 김멍시 제고 조준 태제지 랑코 조사타 유고 외디네 차강 수능 목한체 응아제 소려고 조범마세 전종 크도 교세 말람 키생가 체로 동교타 추전라야 유르고 지교 임시
0: 타자 총조로 망수 내장 업중 애니 유바타 주강 림바 숨라 예유베 소수 전당라 신내 용법 속교유 요거르키 용법 대양 제덴네 제덴투 조신유
1: 뱀바치린 타자 터진라 대잠 조금에 칸라시나 총조르야 티웨 푸빈키 차르고 유바디 유고 공시 토고 제바타 슈누치르 토담타 로겹 지단 종왈당와 젠종타 푸수 캉바닝바 베케싱가 내신제 지투 제바마세 유고와라 잠바타단타 푸제균다 능부타다 지웨 메동다 차소당 벽에 쉐단 소야 냠렌 체도 주고요.
0: 생글렌제 콘도 센터 바티니 팅디 제튼 조이 티다시베 난세나 고주투 료 디가라 냥이리라 초모아 남야 냥이리 제크베 쿨라크리 데기 초유 총제 요거로 용바 소베 맹아기 고르티리.
2: 생교 카르소 세베 탄세기 거고
3: 양타 시추 데웨 갸양기 디쿠
2: 망수 토네링웨 망심기 부자
3: 초외 님주르면베 꾸세기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베디니 현조 롱팅 년층 리고 그게 롱팅기 생교 초두이 리세 생교 군두 군중 시부디시
1: 생각 남부초 샴라 무투도 제된 조위 치자 시베낭 전국 제토 탄잠 쿠이토 당타르 흡루요 망딘 레타르 쳬시 사바구 제쿠베 너리 서구 가르종키 탄잠 서구키 당주경 레튼로 슝뉴 갸베고르키 지링 니준 슈그인
0: 생글렌제 녀외 로시에링 너리 서구 가르종키 튼진 시르미과타 족뚜 시리 슝뉴 갸바타 냠가 땅에 맥붕타 산에 님준 팀진 제실체네 탄잠키 당주경티 세송 타디안타 총셉 다르게 당 냠지 띵섭 제기로 군디 당디 미게키 루누 덴자 송제기 멍시덴도 다와마세 귀슈장 내여바리
1: 냠가 땡아 덤진 띵디 체네 먹붕타 산에 기념슈 직도 지신 가르종 제시간 총데키 당탄시슝 머미 년도바 미마망초제기 냠토 탄잠도덴타 特送 사딘 的 동为 람수 세주 前内 쇠바타 조니가르 규바타 제레기 겐쿠와 캡데 당와타 탄잠기니 신바타 당주경키 주치부 주듄 핀추악동 제바 탄잠 총종아타 자두 봉디르 직주 냠준타 당글롭친 냠치 탄잠 꼬리엔 냠규 망수 냠로 제문규 중유브제
0: 대당 제직 종어림비에 레제베 사디아 총주 수르주지체 겐쿠르네 노다라 탄잠기 당조경 레툰라 체둔 심주타 종위기 구지조 탄잠 총조로 대디 덱십라 탱만 규티 산내 사도도 내둔 탁주 제유 촌두 숨타 롭젠 직타 주튼 조외 당기니모 젠주기 초에 촌두소 당는 규기 첩시 조와 첸덴투 당니 탄잠기 텁서 당부 당젠주 첸덴젠투 규르체 갸자갸 신유바리
1: 종위타 샹 총대기 등위 탄잠 총조 당젠주 사디 沉迷促穷当元起地位推荐界 人本也赞助给这他对的杀爹陈米给了一碗汤，切根鸡脚苦肉根，陈米半汤，土鸡天半，鸭汤我就归这吃药。陈米饮住汤，直不吹断。当有来住姐给蓝水团购前的，你到你学在我楼内送，杀家天然土干的汤，就是拿出送就说送三年。团前乡内他就吃不汤，团中菜来没给我，我就吃药。
0: 你为罗先生，个儿总去当珍珠汤，你们来看。新中国籍宋都这位偏见担当，特别修正党话他，重组党政组的米利拉西来他谈，张伯来女，来天出去跑动说，起来你们来看，初二就你的车话他，谈咱们的新中民族推唱，启动亚拉镇马岗南兄弟，开播国小节目，特别规制车牌，推唱唱马拉马岗乐吧他，米唱马拉开播国剧乐吧唱乐，你都这样了咯，说对重组，虽然你们来看去，切都来女他。从来头讲普通说的切得句，用不过了去，十几十句十句从来念的变做了去，让的女娃满身颓废，切了情欲。
1: 冬季加班时呢，记录年度年收最高落了，总用给收入超过冬天他，配件所差，经常转看，你的工作，我就在你所讲头顶就我这组切不他，他在忙错年度六镇，他认识他，认识了连续多年，明日七月不怕了。过日，我同老张兄弟，谭张叔爹爹他，谭张叔舅舅，谭张叔是处都不接，我这穷人。
0: 隔日中去三界天空平送操心，总有一明了这座车的御马检查他，特送我检查，当有检查在了，怎不钱呢？听俺陆军牛角人心气，过年我端钱把他，白毛乌烟几股，龙马拉三斤送我他，干嘛吃零去？老年是这样一人，特送过些钱吧。老多明年别忘不捐钱，你自己有没有这出去的用完了？你的车把锁机，我等车子决定点别按你的车的，等时寻到了孙娘推背，临时可断车有吧的。
1: 三姐冷天多钱，三姐冷天烫，三姐有三点难，但愿来车把这座机，云南建一过年，三姐六十八月。记录你到你学自助老难送，看咱们能不能解决它。他咱们的冷天呢，同埋身边全部手机，六岁切过听你说黑针别话他，当然切到黑针去，六岁出，同埋身边寻点他，让我配给当月。
0: 切这把种种他，六他了三级中单学别切过别呢，寻到六种去，业绩提升去，这什么差不多当话他，达到着这操把他。湖南去三级前面六只种呢，但去四局他三级点局，他咱们着了他，立住四级，着不苦的结束，提着切把哩。你同这样老年送林子金呢？过去做这天，你就做了什么吃不了？忙错明天，就动了什么了？吃不？
1: 六月间，我做十三百套，隔儿中去，他怎么是归去？当做刚来团去准备，木头撒点汤，加起当年。天外撒新蛋白珍珠汤，天外他热气外团来，天外设备团子接了点点，他怎么给店家点零送接点多当年？他带着木球去，机器切细细，归有用不着。
0: 三个链接。孔都山出发天呢，天地就团作为其他西边南山南，国旧土、坦藏库土当他了黑路标，满天来他了七十三八个，这块边俺的社区搞中期，坦藏社区起当作用来团了乡里这边过去接领地哩，天地就团作为其他西边南山，就咱们大家声音。
2: 生育搞做社会，唐山一个苦，
3: 养他失去这位家养的地苦，
2: 满足土内另外。망심기부자
3: 초외염주를면배꿀새기토라
2: 다들기기센시부디니편조롱팅연천리고그외롱디기상교초두리세상교군두군주시부디시
1: 생각남부초탄다남부초센신배리천디니편조롱팅연천리고그외롱팅기상교군두군주시부디시천디리나리진연준슈킨이시양진인
0: 생각남제我李正年终学员点赞很注意，下面我们做母团结李正吉南团卡三郎要不收。
1: 是个南不错，下面也母团结生育的军队西边南村，新鲜南罗南。
2: 军队生育，他也加出来，军中努力的，贴了不。
3: 生育军队军中李正吉，生育军队南村。
1: 是个南不错，让杰奇说了啥点说。第二日，举起一手包，证明去按唐伯力度，西边人团体登记轮着来呢。那么听见了，我就能个是。
0: 你先看，人中通过部位张开第二次通过的年数，你同自主落脚在前边的。年数难完成，龙牙镇举起被退休派了，让杰奇说了啥点汤，物价， 下个月所得的这些就是所在证明器

0: 那陈明了呀，一些多起来事情呢，把空间呢给给转了过来开始哦。因为呢，谈的单呀给录些的啊，写字谈简单说话呢，好像去搞不有事情那些。当然，录些电影呢，我那去先能对咱把这个什么新南国呀给录些事情了，我那去策划谈，好像谈你我嘛生意呢，我那去策划能给去录些谈谈，好像找也录些的这几年事了。那木头姐吃的水的那一点做了谈，托起来。ki tanan be lusi lakpa lu siya di yin ki si kiran geji gunan kwa kwa mi na li tse nal ya pi narana shu yin pi h-u-r-p-a-s chi nan ba kongen yin na gila gule ka su shu yin ana tsu sen chou lingye tan tan nixin cha chou lingye cang ma ya chua chou bu tan cha xia li zhu yun be mun dun shu yin si chi nan xia li gong gam san
1: 아, 네, 공감사합니다.
0: 너 감사, 생각하시오나라.
1: 아, 그게 니가 딜이 지도 쇼파딜에 맞아 딜이?
0: 너, 레세, 기라 세바 그네는 거요나?
1: 나 등을 주시에 금마 돈가다 형 등급되니 다유도다.
0: 레세, 은하 추체치 수비에 루시에 라빠르세야 디 길을하게 소피는 지유나?
1: 아, 세야지 당도 다 니냥 분양기 니냥 정부티기 다 이 경우는 아, 전에 그게 다 대하고 싶었잖아. 다 누구나 다는 로리 가든 직접 동맹으로라.
0: 로리 가든 집안.
1: 나온.
0: 도미치시나잖아.
1: 역시 일라.

0: 老城南侧给三米多西北路线给年被九股吹多天天给准来做用续别是色铺铺年铺年里见的就只人算了那我那最年里里前南老路线三大这家路线给路线给就团团这家一南三大一年没用是平均一南路里那么是现在一南我那最年里这个路线给龙区怎么是其他的呀每次开票时段也没那作业能给归属穷穷是得图九十万一年江心雨给三米多能行我那岁一年里，所以那里呀，所以呢，人都谦卑，所以第几的，所以那样去是吧？收银了，别说那，你说那把他叫那收银，凭借收点加工。
1: 赘婿人不忙那样，
2: 点价赘婿早啊银。
1: 我这熊狼头可能有这里给的米东啊他，可能先去捉狼米送啊。차라 동네 코리 미동화 코리 동급 샘 미인화 지에 제주니 개강 신도 진부시
2: 투경 안추 짐주 직수일러 송지 슈니 조람 딘자탕 여럽 쥐상라 디니 조람 샤동 용화 제교 개린 체디 딘자탕 딘베 쥐슈 코리오지 투몽토 뚜구

왼잠기 채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신 자외투 티초기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Tiyang, gabgar nganzu simshu nyamba ma yinbar, chale thang lobchung chowan soki nunshu kangrung ki nene gule kab ingri. Xene sungma dupe lobham thang, xene sungma dupe chinsim. Xenki rengi la samshi ma dupe gyonang so, simkar gyatri ma nang war, gungye lulu shik suro nang. Senjo lengge, Togong kumu namlinge liya gen lambala ne zumji tang igun na we. Semgi we nang shebe bedib di nang ki zamcha. Sien tun lekbar zumnu na, rang tun shor tu chungwa yin sheba. Linge liya nyamchu shukun yinbe, namlinge ne tululu ngang sena yubishu. Sienpen ki sambajang ne sien tun zhub. Tidar che na rang ki le wang la gyu wa yong si. Di ni jik din di ding ne be gyung che ki chu ni tan pa ti ri. Chu ni di ri tan dong sham ki sip ju di da che cho di. Jik din di ding xin ping ki si long dang xin. Si long di la di ne chu ga gyung na. Zi du din be le wang ki lop gyun chu gyu tup ji. Di yi ki pam ga nye nye li. Longyorni, Shimpenki Simri. Chamzi Jisim Ladene, Chawa Juna. Shimpenki, Silong Ladene, Mizi Trusila, Gushu Chimbo, Timmy Ila. Namiang Digitang, Geke Chosu, Dunyu Chitu. Kile Nirgu Chebe, Pardona. Manzu Shimpenki Samba, Hajang Kechiwa, Nenshe Chigup. Manzur Shinki Gyunju Tang Gakbathe Midi Yangawe Tsonglegi Jizu Nang Shinpen Tang Jiegyong Sola Dene Kele Nyergyong Yahu Chetu Pam Sirwa Dabri Wengyang Tiegyong Zanyang Chumrani Yanga Cheshin Jenzugi Mijicheva Shin Yinbe Shienla Samshi Tang Shinpenki Sambathiri Tasu Hajang Kechewa Gyoli Tiyang, Shinpen ki Guilong Shikhen ne Zhubi Chawa Shiyi ne Ngaji Zan Mato Zhebu Sambu Shik Tukyu Nye Dien Yi Long Sun Chu Nguyen Tu Jingdong Sule Zaje Jingir Kang Ki Gange Shindu Chiwe Jingir Kang Shila Rokyor Che Yu Jingir Kang Tene Langho Ding Garchi Ki Khabar Tungi Tang Chirzong Chikhen Shiri Gopti Du Langkor ki kabala sarte hajang chiwa mase. Ari gumi chindong ki tsalak chursing yube. Khonzu kukab tedang dune, tuidong loge nang peye chenpo chong yu. Wengyang, tsalak tang sarte te yuji. Limi dongcha mangbo yube kele te nyengen nesu kyarwari. Tine, nishen ki ngodru chebe gyu. Khonzu dala roram chagyu rishu duen chung. Jingdong sole zaje jingir kang tang, jingir kang di da jiji. Tasu jingir kang di nang chulung ki samba shukchewe sozo ki zanzu shik yueba si chung. Sozo ki kumitsu chawa lebu mi zhubar. Simnu yuce sobe liwu ki dingdu dangxin. Khonzu zianwang to. Lu tu men be jwa dun be da ki kelin de ne che mi ho ja ki du du lam long chung me be hong zu rap tu lang de lang kor ki ru tuo xi ji zu qian ne jing dong ru yang de chuan san ka du ti zha ki qie gu bi yu kun zu jing dong su le zai xie jing er kang tang da ki du kang ki ta kor tu Jari mangbo zhane, jingdong sole zaje jingir kang tang, da mi gela manbib tang, sun jin che. Khonzu, jingdong yi chomlam chega du, tita langkor gorne, jagam ki gie tunbu, dal gyun tak. Nezu diri, lo gie rin, gyun tu du chung yu. Wengyang, khonzu cha chu di ta la, da ki gui lin kang yang ma lo bar. Tele do di simshu jikdu zhine, jingir kang ti gyadrun chasha to xabayi.
미디 소 진일 칸네 카마 제발 로 듄게 좀 신송 튜림 티나 만소르 티비 경군니 쇠바 제가와시지 윈경 다키 칸라 보잔 메발 용조 리미 튼도 루지 심지기 켈레기 편제 토틱 당유 디달 제베 탄제니 경군 쇼친 티비 자샤틸 케보 용구 촉신 리미남 너슈탕 뽀베 킹발 귤라 탈 진이강 디니 진동 소레 자제 코리 소준 차샤기 차셰 개진 시도 교와 마세 누가 첨부 퇴신유 지수 라리앙 진동 소레 자제 진이강 디르 니웨 갸바르 추제 퇴기 지긴키 진이강 시 돌린 체네 던지당 진이강 디 진제 옌라 진이르캉토 교화탕 진이르캉티 겨준레게 겐구르 미나니 난츠 로망 거도 냥네 겨준 체베 랑고르키 카바르 튠기 소제 통맹 군진지 콩키 옌라 진이르캉키 우슈 군진키 토겐 시베 겐시기 시지 중급 송퇴 다경 문제 신키 술 로급체 유시인 탄데 미셸 라팔 로급체 겐키 초스 랑유 테더뷰 초완니 쥐가와 시지 레왕니 진제 섬유레 데브 시지 아 갸바 추제 튕기 지긴키 진일캉 디리아 총체 첨부 총유라 진동 소래 자제 촉배 나홍 진일 강식이 문에 촉배 용라 제지 하장 침보 시아유 문체 다기 킬레식라 로격 체경 삼시무두배 리미카지기 간요 쇠유 이낭 리미남기 체도 다장 이체 기만용라 대외 人类 유구되네 배순 균체 매부체배 제부 상부티 라리앙 다기 초스 민중 생겨남소 기란케 잠지티 샘부 규제 샘나리아 용서로 근제스 초유나 단도 권리야 잠제나 크브네시 신튼 내과 주비이나 장튼디에 쇼리아 주토야 디니네 단도 권기 잠제나 로리아 좀부고 릉니기 수수 배순 잠제샤제 团大坑入是拒绝那么林给你啊我这拿送听这送餐厅给我们最初也处理你嘞嗯宿舍人也能够组织给心里用咱们汤先偏的忙咱们听这个意思我们是讲给你呢人一个团大的也说了呀住途也汤嗯其实不能给你嘞比比三个是连读不离三个了他听上去做的恰恰比你嘞给心间给你忙大些了呀三六天里你嘞可怜忙不是车我人给恰恰的人也说了看了呀 그리고 등대직 처리는 수술은 이 체계 안에 체크업만 임발 내려온 마구치단님보 님은 다와 다와네 롤을 지지 등대지 님보 냠내지 체크되지 말이나 기란게 정리기 결승기 삼바디 쇼크침부지 기비나 이 냠대 초파직 손자 이는 롤이야 정리기 결승기 삼주 등대지 장제 차례비야 이내지 등대기 초도 남비나

ཁྱི་གེལ་ལུ་ཞུ་བེ་ཕུ་རི་བེན་དན་ན་མ་ཐང་འཛམ་ལིན་སཆོ་ཁ་གི་ཕུ་གེལ་ལུང་ཆིན་སེང་གེལ་ཧེན་གེ་གུང་ཁམ་སང་ཐན་དེ་ལེན་གེ་ཚུ་སེང་གོ་ཚུ་བེ་ལེ་ཆེན་དི་ནི་ཕུན་ཅོང་ལུང་ཆིན་ཉན་ཆེན་ལེ་ཁོང་གི་ཆིཆོ་ཕུ་གེལ་ལེ་ཆེན་ཀྲུང་གོ་ཕུན་ཅོང་གི་ནང་སེ་ལེ་ཆེན་ནེ་ཆོ་ཡུ་གོ་ལེ་ཆེན་ཞི་མ་ནམ་ཚོ་ནང་གུན་
내베 민남기 원내 셰비나 투주기 콤버치 제난체 자주 울신 투주베 총기네 마튼디 정총 함께 최토 조나 파피기 초와 뇽주난디 칠리 유보타 야나 렌젤리아치 펩토비나 진네 수보텐도 유타 니네 심캄기 데탈리아 편도 첨부 요시 내초 유고 리젠키 나르 슈켄 초타 칠리 피켄 창매 부소리 이선나로시 슈규타 더통 칠리 피고 라랑키 총미 톱타라키 타 균투 람바토 코원 멘타 장원소 넘규마니 나로시 슈규마세 고니 내초 카바 페비니네 투타 나바 군투 람파키 짐주 디자텔라 인지 토나나로시 정규 슈규인 내초 유고 리첸키 고니 유고 페람토 디탄탄 조부용웨 민두 슈규인 원리야 링게네 체진카지 세나

생겔랭게 공문 증가워기 캬좀 무이기밀론 지신 럽도 탕웨 공가 캬고니 인드니리에게 겨버신 럽도 제부 유배 디가 용행기 유고와 지도 덴베 윤종시 밀람토 샴유 참도 정기 뱀바종 포유 정조 당부니 지단기 정조 시내 유고 진중 쿠식 바 윤도 총회 정조 시시 캬좀 기샴도 내베 정조 뒤 로숨 잠신 긍리 캬노 인야 시르무리 인시베 베다라 유티게 진중 쿠키 유고 라디네 정조 변조 파워 챕시 부유 정조 당부 인코에 선교고에 견라 정조 캬좀 쿠토 캬포 캬도 파과 신유 캬포 팀만이 콩 종미츠 변조 용콘조 수균 기신례타 쪽례 야서 군부제라 땡구구 유베 변조기 춥체 깡바 임바 마세 용법강 하자 마우 요시 제송도 땡에 짐주 답데 메베 부유 정수 당보티 다자 긍지 덥기 지추 더부식 토교유 정수 난교마타 토게 추심 마보타 강대러 춘지 까부 추베 벌수 대환 땡도 강에 담아 지지 로블루토 요심바 통토 정수 오유량 칸키 관잠토 최신매 코시 바바 제직부 샤유타 조미카지키 바바다네 유고와 태포 유세사라 따고르 치그유시 태고 잠토 조르치 테토체 지치 직삼레 미베 미남 구구체네 조구유 태난 립지 림신가 체로 조와타 부키 따나두베 윤종레 미남기 미왕 직자토 촉신유 캬딥기 원 창마 모팅딩 임바티 남원부터 니수머치 캬포기 갸치슈소 캬딥시 유베 유고와츠 디게 진종기 둔토 첸딘바 개부유 너니 캬포기 링네 유고 라리아 짐보르총와타 뱀바 종 링네 타 유고주기 고르치 갸잠다네 코시 유베 치르바바 멋주잠뉴디 부유 종조 당부 강갈 캬포기 치르냠린 남자 비와타 초신시네 뱀바 총대 등위타 시슘키 멍웅 고치 둔주 등을 학잠 전에 제네 푸유 총조 당부 땅타 망초기 셰슈 스치기 토스 니베 중시 사카 기주 체베 유고웨 티가르 조세니 수타 중시 체통러 주토부타 남자 디준시네 머수 레니엘 체고 초유 제로 니동 갸메 니스석솜 르 다와 둔바 푸유 총조 당부 총조 은량 칸키 마자 정도 유베 총보 된창네 낙주 총리 뇌물기 추퇴 이케르 민다고디 총수 폐매도 시작되게 하시 서동타 시작되 조선 제시직도 뒤배 망수 내장시도 교부시 중시 대군의 양도 지급 경롱기 쇼추 통롱토 육신 딩에 도이 경차차티 다진양하기 연교된배 신서식도 교육 포유 총수 당부 땀규례 수균기 총소로 딩접기 인내 유고 냠지 체체 폐매도 학배 유고 퉁콩 상마 폐계의 마자 교내 정습 타겟동의 리미토 미심구의 강캬 변조기 리무시 치토바 중육시

0: kela kung hamsa.
1: No, na so.
0: Ah, ngel kela ngotish na dana shu ye.
1: Ye ming ba tse. Ngwa di gugi na shu to dam de ne da le gong ki di cha tu gi yi. Le ga lo zu ji lo ju da lo pu tu de lo ju zu go ra.
0: Yes.
1: Tang zhen nam ju le ga zo de ji ngwe to dam che. Yu go to dam che. Di zhen ju ku gi da kyo yong go to dam gi le ga ri. Ah,
0: yes.
1: Di na lo le ga na lo yu go go to dam che ya da ya ga yu go mang go yo ra.
0: Yes.
1: Di yu go to dam che ya ji. Ni gung ge le de de gu go ri.
0: Yes.
1: 엄마에는 뭐저 강을 용고 얻다 유고 못했어. 그때 시간은 저 시존에 가서 수요를선 전중쿨의 친아 단약 못했는데 수제 유고가 못 찾아 종준아 시고래. 야던 거 말이. 그때 저 강은 저 가서 삼던 거선 저디 송교 삼던 거로 와. 엄마에는 송교 뒤 못 강을 다용데 못이나로다. 더바 유고기 기니 다야다다 강가 강을 용고로 와. 그때 한다 찾아 종준아로 막까지. 먼저 미네치쿠 시슈 못에나 수고래.
2: 他就是刚刚学过，初中就读书了。他对象给他那个做，讲老早就读书，我家长呀，要讲特别，他没有，我当个就觉得，讲啥就，那么多没地方给，天天忙个事了。你说他你都，你说呢？你说自己也有点的事，要结婚呢，忙完，那这提起我了，我就对不对？给吃上他正经事了。
1: 他的作业送给七十几点的下，他的作业的给正直速度，他结果呢，忙完，拿着提起我了，我就对不对？给车上他正直速了。他的作业送给七十几点的下，他的作业的给正直速度，他结果呢，忙完，拿着提起我了，我就对不对？给车上他正直速了。
0: 对对对，那就说你懂你说，那你说这些演员，他就说的。那就说我们的人员干了是吧？对对，政治说呀的，啊，这个了，叫了叫呀的。那他的你查了他的地了吧？我们这政治科的，请啊，跟毛主席说呀的，是的。那他就提起过了吧？今年前苦有成就，今年前我们的徐干，他的提起过了吧？把片段用过了吧？那我们这有他的，我们这有我们这前面那的有过的，他的长者辈。
1: 米站菜是说啊，个菜是你们那块有的。他一年我就别，那个去提起有了吧，菜是菜，你那老米站菜是说啊，个菜是你们那块有的。他其实你们这有过的米站，特别菜里这边呢，我就你们这米站，个菜当然也没得，就说我那菜是那熟的。那是的，是的。他这个一年来养松狗给弄得几只多啊？
2: 是了。
1: 我那子菜里那菜顶这里顶这，因为那松狗弄得是那个多啊？
2: 是了。
1: 那我，他爹妈菜呢，给俺爹送呀，能新给，我那子天天啷个就是那养用对呢，俺那子的青啊给啷个的那用过多了。
2: 是了。
1: 爹那用对是吧？一年爹用不到爹那来，俺那子啥时大概忙错了呀，俺偏不得是没着。
2: 是了。他爹爹的下，我就总给他的爹吃些的爹爹么的，真正亏了，青啊啷个是有了吧？那
1: 사티 콘주 카레 주고르신 먼저 단다 아 샹종 다르 얘기 딜 주고르 시주 딜 주고르 어 한 콘졸 단다 먼저 개검네 카르 숨고르신 아 제주 코유세 사실 한 망조 찾아 유고르 칼라사도 봐 디시고르 봐 그냥 저때 엄마네 다 콘졸 디샹고 종조도 기사선 중간 중요리 나무네 요 다디 중간 주 슈골 단다 먼저 랑고르 디스도 랑고고 용법 딜 롬졸 콘조 코스티고 아
2: 살았어
1: 근데 저 저지네 제나 디르 봐 단다 개고 그 순야기 망조 찾아 유고 클래스 아토 지야세 니네 젠다 상종 다르게 그 시주디 날 치대오레 도스체 제든가 저 삼 도스 된 거래 단도 도스리 단단단가 저 디문 저 차샤비나 아 젠주크데 바스 아 카니요레 직디 랑거크 바스트르 바 랑거 바스트 칭아 망조랑 그 라발리 워다 아 저 디치고 말해 다 젠주크디 저 디게 거브리 베제 젠주크 바스디 다 게고 방주나 주고레 저 디 주고 바 그래서 그래 노르덴 주고 바 게고 그 방주나 주고레 다 랑거디 카자 벤조르데 딱딱으로 망조랑 안 주고 도스르샤
0: 됐어 그나 저 칼로아디게 이네레 하나 저 망조랑 줄면
1: 어지샤
0: 레쇼딘데 토야스
1: 어질라 컨졸레 다난다 랑거다니에디키 느리랑 미리 사시타게 미체 느리 미체 다디 유고 모저인자 컨조기 모칼로에 라케게 안다 저르마다 코레키 다야디 도슈이디 단다 에이사디 이짐지 라키디 유브디 땅고레 아 아이짐브리샤 컨조가 저디 최신나로 요리
2: 또 저디 덴자 상나
1: 맞지다 아 덴자다 아니 다 초긍지 터네로 와 락제다 냠뇨다 강가 삼단세 도스리샤
0: 레세 데는 겐라 근지 수야지라 당나즈 단대 망조 청문의 시에비나 단더다지 편보 먹고 싶어 비오르 봐
1: 맞지다
0: 다 인도 코나즈 단더스스 데센사제 데야야 송급치야 텔리네자 타나가나 주는 슈데 이네레 양소스 뉴브딘제 된토이나
1: 따뜻한 전남규 공거로부딘젤 강다 디레지도 양한테 만족했던 거래
0: 아
1: 군주도 봐 강차로다 디레지고 그래 더 좋디 그래서 디기고브린 베인자 칭하게 겁내는 거 같다 또 남딩 안조 계급 링무지다 아닌 안조 단데 디라 전중크도 남딘에 살리고 저래 남지고 그래
0: 그디니야
1: 계급기야 그래디 계급린 배윤도 계급린 배양 그로 다시 동안 아디야 망조게 칭하도 봐 건조역 삼로제 소연데 지치고 말아 칭하 그러냐 계급기 어 도초
0: 말아
1: 도스리샤
0: 단데 링무의 진도 양 송급대 답하마데
1: 내가 요 말이야 제제 다 그래
0: 다이네레 치도 봐다 남규 칸파베 수다딘 저 지도 있는데 양지
1: 当着前一年没有当心给这肯定给不了孙的希望吧啊这是几个人接待你今天第几个人当着总是兄弟大话几个字下面那三个人开心了了呃累积的你兄弟做大的做这个做姐姐那你问着了结果没比过吧那给你主要的你对吧呃当地地下面给狼狗的亚洲世纪 랑가기 규림다 에나 슈날로도 주 기니 주야게 아주 지금 막 비고 그래 근데 단다 아주 로다르지지 단다 아주 종기 슈누데 조다 아니 레집디기 직두제제 또 지고 왔다 단다 아주 야 리고나로 레티브 열바 근데 근데 직두제제 지금 막 비고 그래 진짜 또 쓰리샤
0: 네시
1: 내년에 막 고스도 와 맞아 네시 지니디기 다 단다 아주 디르바 유고 네시 말바 네시면도 이 강 아주 좀 그래 사실 마음이 요만해 스티커 지네 전에 그 아주 종기 단다 종랑기미 팀도 종랑이부터 길다 리슈지아 치도리 초진에 단다 아주 너리네 임베 단다 아주 너리 락젤로블리니 딘데네 랍다 숨지다로 정다르지 고래 단다 디가는 요리 딱군서 정다제 다와 진이 두고래 딱군서 단다 샤다다르 쳐고래 아 유골 지시 자투르 쳐고라 한 디피베 엄마네 양은주 유고주기 내셈베 요래 어 군주 단다 단 가지 로추츠 두고래 또 군주 단다 디 유골의 지시 제바다 디수치고 당은주 메네사베 소주치고 그래 단로 디네 랍드 침템베 보면 지에 요래 어 데이터다 디치고래 정다지고래 다디수치마 초진의 레슈다 초니네 제는 먼저 마음에 레게나로 무티마 페티에게 디삼던 거래
0: 네드리셔 다게나 넘규데 자드나야게레 듄피베 넘규양 차례스나 가르스나 오나
1: 당은주 레가 다 레가 망버지르바 남자 망버지
0: 야칭보스 나오
1: 어 냠버지고 거다 이거 바스 중국동아 초진에 근데 내 셴버데게 긴기고 거래 아니 징외도 기냐도 담치고 거라 근데 징외도 담사데다 레라 요마르다 티치도 뇽크 잡으러 줘봐 기시 차브르스타미네 남실이 있다고 그래요. 아 기시한 차분 자라 심브르스탄선 연락하는 데서 나로 디브르스 디브리톨라 치모에서. 야 유고게도 마치 아 마시딘데도 요 말들이야. 아 야로 담트임베 레그라 유메 데스레 코르칩치고 그래. 아니 안 주중들이야 코 덴자 켈링고자. 야 천하고도 봐야. 나 남지도 봐. 코르츠 코르츠 자치고 그래. 세상 레그다 망고르지오리.
0: 나
1: 초근기 돈에 삼단 거 알았지.
0: 네.
1: 응, 도서리샤.
0: 네.
1: 쟤네들 배 차야 매버지로 와.
0: 망고치다 뉴스
1: 도서리. 한다 들으리샤.
0: 네. 다 경화단도 차례 남배 규림 줄이네야. 강해 신음도 진짜 가르시나. 시슈.
1: 다든데 강해 신에 당 강해 민도 신에 용 거 말아. 강해 열어. 다든데 간주시야 다 그러샤. 제마 기스 유고디 민 망고 슈부 용데.
0: 네.
1: 에나 슈도 담데 강해 체멍에 삼바. 간주단다. ᱛᱟᱱᱟ ᱡᱩᱜᱟᱝ ᱜᱮ ᱥᱤᱢᱵᱮ ᱱᱟᱞᱚ ᱪᱮᱱᱛᱟ ᱢᱟᱣᱚᱱ ᱵᱮ ᱠᱟᱝ ᱜᱮ ᱪᱷᱤᱥᱩ ᱨᱮ ᱥᱛᱟ ᱫᱤᱱᱡᱮ ᱢᱮᱱᱴᱚ ᱥᱟᱝᱜᱤ ᱟᱸᱡᱤᱢᱟ ᱛᱟᱱᱫᱟ ᱭᱩᱜᱚ ᱛᱮᱛᱟ ᱛᱟᱨᱥᱩ ᱪᱤᱢᱵᱚ ᱨᱵᱟ ᱟᱱᱛᱟ ᱢᱤ ᱢᱟᱨ ᱢᱟ ᱴᱚᱱᱭᱮ ᱥᱩᱨ ᱪᱤᱠᱫᱚ ᱟᱝ ᱡᱚ ᱛᱟᱱᱫᱟ ᱛᱮ ᱭᱩᱱᱫᱮ ᱞᱚᱨᱱᱮ ᱞᱚᱨ ᱢᱟ ᱛᱮ ᱱᱚᱱ ᱡᱩᱫᱤ ᱢᱤᱫ ᱢᱟ ᱴᱩᱜᱤ ᱢᱟ ᱴᱩ ᱭᱩᱱᱫᱮ ᱱᱮ ᱪᱷᱚᱱᱮᱱ ᱡᱮᱱ ᱠᱩᱨᱤᱭᱩᱫᱟ ᱱᱟᱝ ᱡᱩᱫᱤ ᱡᱤᱝᱜᱩᱭ ᱛᱚ ᱛᱟᱢ ᱛᱮ ᱥᱩᱜᱩᱞ ᱛᱟᱝᱭᱟᱨ ᱪᱷᱮᱢᱟᱝ ᱣᱮᱥᱮᱱᱜᱮ ᱱᱟᱝ ᱫᱤᱱᱚ ᱞᱚᱠᱤ ᱱᱟ ᱥᱩᱫᱤ ᱱᱚ ᱡᱩᱱᱟ ᱥᱩᱫᱤ ᱱᱟ ᱞᱚ ᱛᱟ ᱛᱟᱝ ᱡᱚ ᱡᱟᱝ ᱱᱤᱝ ᱵᱟᱫᱟ ᱛᱩ ᱠᱟᱱ ᱡᱩᱢ ᱪᱚᱥᱚᱵ ᱡᱚ ᱪᱷᱚᱜᱚ ᱢᱟᱨᱵᱟ ᱱᱟᱝ ᱡᱚ ᱫᱮ ᱢᱟᱝ ᱜᱩᱥ ᱥᱤᱜᱩᱣᱟᱨ ᱫᱟ ᱭᱩᱜᱚᱞ ᱠᱟᱱ ᱡᱩᱢ ᱡᱚ ᱫᱮ ᱡᱟᱢᱟ ᱪᱷᱚᱵ ᱛᱟ ᱯᱟᱨ ᱡᱮᱢ ᱪᱷᱚᱵ ᱥᱤᱜᱩᱣᱟᱨ ᱵᱟ
2: ᱡᱟᱜᱟ ᱵᱟ ᱠᱤ ᱠᱟᱱ ᱡᱩᱢ ᱡᱚ ᱴᱨᱤᱭᱟ ᱥᱮ
1: ᱡᱮᱡᱟ ᱫᱤ ᱡᱩ ᱜᱟᱝ ᱥᱩᱫᱤ ᱚᱨ ᱵᱟ ᱛᱟ ᱠᱤ ᱥᱮ ᱫᱤ ᱡᱩ ᱪᱤᱢᱟ ᱢᱟᱨ ᱢᱟ ᱴᱩ ᱫᱮ ᱱᱤ ᱜᱟᱝ ᱡᱚ ᱞᱮ ᱜᱟ ᱫᱮ ᱞᱮ ᱜᱟᱝ ᱮ ᱪᱷᱟᱨ ᱡᱚ ᱴᱩᱢᱤ ᱫᱚ ᱥᱤᱜᱩᱣᱟᱨ ᱛᱟ ᱫᱤ ᱯᱮᱡᱤ ᱜᱟᱝ ᱡᱚ ᱡᱤᱜᱚ ᱨᱮᱢᱤᱱ ᱫᱚ ᱛᱟᱱᱫᱟ ᱜᱟᱝ ᱡᱚ ᱠᱮ ᱭᱩᱝ ᱜᱮ ᱜᱟᱝ ᱡᱚ ᱫᱟ ᱴᱟᱣᱮ ᱡᱟᱜ ᱡᱮᱝ ᱜᱮ ᱫᱟ ᱭᱩᱜᱚ ᱜᱤ ᱥᱟᱡᱤ ᱫᱤ ᱡᱚ ᱢᱟᱝ ᱪᱷᱮᱞ ᱜᱟᱝ ᱮ ᱫᱟ ᱜᱨᱟ ᱫᱚ ᱠᱟᱱ ᱜᱟᱝ ᱡᱚ ᱞᱮ ᱛᱟ ᱪᱤᱢᱟ ᱫᱤᱱ ᱫᱮ ᱨᱮ ᱪᱷᱮ ᱢᱟᱝ ᱣᱮᱥᱟᱝ ᱜᱮ ᱛᱟᱱᱟᱱᱫᱟ ᱜᱟᱝ ᱡᱚ ᱞᱮ ᱜᱟ ᱪᱮᱵᱮ ᱠᱤᱨᱤᱢ ᱱᱟᱞᱚ ᱛᱟ ᱜᱟᱝ ᱡᱚ ᱧᱟᱢᱱᱭᱚ ᱭᱩᱝ ᱜᱚᱨᱣᱟ ᱛᱟᱯᱮᱡᱤ ᱫᱤᱱ ᱫᱮ ᱨᱮ ᱪᱤᱢᱮᱱ ᱨᱚᱥᱟᱝ ᱜᱮ ᱛᱟ ᱫᱮ ᱡᱚ ᱠᱟᱝ ᱮ ᱪᱷᱮ ᱨᱮ ᱥᱟ ᱜᱟᱝ ᱡᱚ ᱞᱤᱜᱚᱱ ᱛᱟᱱᱫᱟ ᱡᱤᱱᱡᱩᱝ ᱠᱷᱩᱭ ᱫᱚ ᱛᱟᱢ ᱫᱮᱱᱮ ᱥᱞᱤ ᱜᱩᱱ ᱡᱚᱨᱮ ᱛᱟ ᱞᱤᱜᱩᱱ ᱫᱤ ᱛᱟᱱᱟ ᱜᱟᱝ ᱡᱚ ᱫᱤ ᱜᱟᱝ ᱡᱚ ᱪᱟᱫᱮᱞ ᱛᱟᱱᱫᱟ ᱫᱤ ᱚᱨᱣᱟ ᱴᱩᱨᱤ ᱟ ᱫᱤ ᱴᱩᱨᱤ ᱫᱤ ᱫᱟ ᱠᱩᱠᱤ ᱫᱟ ᱫᱤ ᱡᱚ ᱞᱤᱜᱩᱱ ᱫᱤ ᱛᱚ ᱛᱟᱢ ᱪᱤᱜᱚᱨᱮ ᱫᱤ ᱠᱟᱨᱥᱚ ᱨᱮ ᱞᱤᱜᱩᱱ ᱫᱤ ᱜᱮ ᱪᱷᱮᱥᱤ ᱚᱨᱣᱟ ᱫᱤ ᱜᱮ ᱛᱚ ᱛᱟᱢ ᱡᱮᱢᱮ ᱢᱟᱪᱮ ᱫᱤ ᱛᱟᱱᱟ ᱜᱟᱝ ᱡᱚ ᱠᱩᱱᱡᱮᱱ ᱯᱟᱥ ᱧᱩᱣᱟ ᱫᱤ ᱜᱟᱝ ᱡᱚ ᱞᱤᱜᱩᱱ ᱜᱮ ᱪᱤᱜᱚᱨᱮ ᱫᱟ ᱯᱟᱥ ᱡᱚᱱᱭᱮ ᱫᱤ ᱜᱮ ᱜᱟᱝ ᱡᱚ ᱫᱤ ᱞᱮᱡᱤᱵ ᱨᱟᱨᱮ ᱜᱟᱝ ᱡᱚ ᱡᱩᱝ ᱜᱚᱨᱮ ᱫᱤ ᱫᱚ ᱥᱚᱱᱡᱮ ᱞᱩᱢᱡᱩᱞᱟ ᱱᱮ ᱯᱟᱥ ᱭᱚᱢᱵᱚᱵ ᱡᱚᱨᱣᱟ ᱫᱤ ᱜᱮ ᱛᱚ ᱡᱮᱵᱮ ᱟᱫᱟ ᱫᱤ ᱜᱟᱝ ᱜᱟᱡᱤ ᱪᱩ ᱛᱚᱢᱵᱚᱨ ᱯᱚᱨᱚᱱ ᱫᱤ ᱛᱚ ᱠᱮᱜᱚ ᱜᱮ ᱢᱟᱠᱤ ᱵᱟᱝ ᱡᱚᱱᱟ ᱞᱚ ᱞᱩ ᱪᱤᱜᱚ ᱜᱚᱨᱣᱟ ᱦᱟᱸ ᱫᱤ ᱫᱟᱱᱤ ᱱᱩᱢᱡᱩᱭ ᱛᱟ ᱭᱩᱜᱚ ᱥᱮ ᱟᱫᱮ ᱛᱟ ᱠᱚ ᱫᱤ ᱭᱚᱢᱟᱨ ᱵᱟᱠᱟᱨ ᱥᱚᱜᱨᱮ ᱥᱟᱱᱡᱩ ᱫᱟ ᱫᱤᱱ ᱡᱮ ᱭᱚᱢᱟᱨ ᱵᱟᱠᱟᱨ ᱛᱟᱝ ᱡᱚᱞᱮ ᱭᱚᱢᱟᱨ ᱜᱮ ᱥᱮ ᱤᱧ ᱡᱤᱵ ᱞᱮ ᱟᱜ ᱫᱟᱜᱨᱟᱱ ᱪᱤᱜᱚ ᱜᱚᱨᱣᱟ
2: ᱥᱮᱱᱪᱟᱞ ᱢᱤᱫ ᱞᱮ ᱢᱟᱝ ᱭᱚᱨᱮ
1: ᱢᱟᱝ ᱭᱚᱨᱮ ᱫᱟ ᱛᱚᱵᱟ ᱫᱩᱡᱤᱱ ᱨᱩᱵ ᱫᱮᱱ ᱡᱮ ᱠᱮᱥᱚᱱᱟ dujing ge nye su de mi mang ye besu
2: to ma
1: de we jang mang ji gu wa re
0: de
1: ngan zu de ge chu zu ni zu shi be de de gu wa re ta di ma de ne ya di ge go rim ber ba di be zhong gu gu wa re
0: ngan
1: tu si sha
0: le si la ta ge la ge yin le tang de wo ne xu yi ne da yu guo mang gu ji yue ta ge la ge na zu chan le di ne le ren wei song ge zhe wei chan le mang gu xi na wo da
1: le
0: ta ne xin ge na zu de yu guo ji wo ne xu yi ne le de song ge qi ya ge wen gen xu yu ba
1: tin
0: de ge la ge ti na zhe wei da yu guo zu le chen gu na ya da dang ne xin song ya xi na
1: dat yugol jengui ne dat zor de dat dirba namgyu dang ju shi gor da gini gan ju mo yu sa tin de da jang le jam mo ji sa de zor ba ta de yar shi ra chin sha tang ma ne ju tin de yung gor ta de sha ti ji yar chin do ga ta de sha ya yugol ka she ya bu shu bu do yugol ka she ta mi yugol na lo ka she jing ne chen bu de jo yor ba sa chen mang bu ju nyu yu ba yugol ge she ze to bi yu ba de ya kon zu yin gan zo chu konjuk samja yag de chu tyeong do ga ngam jol le de chenyu yu peji sa gon ngun de chil ti a ja shi do ga ding jo yan chu samja de yong do ga konjuk ngam jo samja de je gini de zu gen de tag ju dang ge me ko ge konjuk su samja de yong do ga konjuk sen sa ji de le de chi gi ne bi ya go tu konjuk du chen ya go su si do ga de chung ngam jo pe me si ya go do 초진의 전 대중 안주 졸업정 연구와 봐. 아니네 지도 콘주 통지 침부인데 콘주 수 안주 배시부지 바지에 시대에 뒤져지기 때문에 콘주 믹지가 통제 콘주기 냠녀이 버든 안주 수시에비니 그동 시에비니 때야고도 와. 아 근데 유고가 있는데 지기 근데 안주 막 붙어 용게 콘주랑 게 같이 냠녀시도 와. 야 가셔도 봐. 다나가 통제 침부든 저기 유고기 내가 지니 인생한테 우리 소든데 망고도 뒤주인 안주 양 소삼자 시용게 근데 이제 지대는 안주 내가 간 패모도 와.
3: 啊，对，对呀，我说不多。新疆人家，空都人家去新竹吧，天呢？我这是去咱的从雨果区去来团米呢，巴山村人来了。咱的甲文阿人别，雨果镇中区区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让人说说出名 top down 来去那么就满意不难说是成规学个人

0: Singalinga, Tandaki, Saint Jim Bailey Tentini, Nature Yugo Nitin, Singalinga, Puggy, Changra Rinella, Logu Yunjin, Dan Yubani, Tangme Kinsiji. Pumiriki, Sukun Tang, Yukum Shilu Tunbe, Chang Nuni, Rinnegi, Denban Kitchen Shi, Imbutan. Puggy, Chinga Shugi, Chang Nutini, Hase, Chugon Nashune, Tunbe, Long Sumdong Wunki. 자체 투급소 수배 창포 발은 대초구윤 창포 텐초 망치원이 제문 십시 제배 자선 나쁘 조체디 수배 시인진 창포 텐초원이 다른 년 잠시 등유부탄 뇌체토 구배 르무니 망치와 입소 긴리 임신 급티두기 자체 소재니 평정 기 통매 시리 추 추체 토슈 임부탄 토간 기 미부 추 소제 십추 민배 창류 디다르 디네 규응아미 창라 기 리네 달비에 당 유시 피리 미마 듀쿠 서버 기 코류 탄 초화 기 단 미지 베긴 기 뉴체 탄 소입 제미 나초 기 창류 튼유 탄 在列水别强女提的所随你培给辛苦图他爬的我军心用客图内于金提大起车列强女孔木间你袭击推木门银别开去点别强女起身孔木你操别托干困难于别日记给车里行你不谈查提你能滚 要是滚不说谁输钱的从你前天是阴间辛苦一天没出吃空门所以强女头过不提啊强者强女天真难途路不你今年勉强银别可团圆了提所以干没钱的呢还将钱再不预备进去时提到年 퓨리 미만케 푸솜 척베 삼류 찰나 주구윤 퓨리 미만 남기 신뢰러 슈웨 팔신토 내창 추교로 예부 유진 내창 추교 창포기 티토 잠부덕점 균구 유탄 대치외 금천이 내창기 청주 강채 拉入东区切图银边田着切不银呢今年年军退休没用的谈一年光不稀奇银不行推亲各数据别强女你体外不过他不有的谈这批来随别这波起他过谈下边小提解了母语谈养呢三期跟这预别今年
1: 在家求鱼了你呢强迫去娘当问得个月他跟图新亏图念这个在归图从看起为所内强心面初步当别怎么洗下月不提他过图我也来随便强女谈头图却强路去给上药卡些几个月时
0: 최찬추세무보카셰키카신라리미니슈싱그유베창망보추미토베니카지탄토토유보존참라피켄츠미리키유곰시루콩스독베숨준니다지셈바잠케창마고르스그유시겐시베밍티야창겐케쯔마티 各月月金军去项目谈找位吃呢大伙是阴间譬如明晚错南电去路了天美气味汪天强女去说的天穿不习图求于不谈强女去不要个谈祈求你这名拿草于不马赛譬如前边客观家还将家钱不用不行强女提的 咱来随行，我也说这些大概了说呗。 穿着健康日暮过堂上堂热烈随行多瓦堂秋多多我去查见这月吧忙起我你不堂特图拉塞举图特别起为我既不烈随别我沿这边强烈有心培强堂去杂堂托那么是长而起为今天第一做不出能滚阿让而不去别空岁月一年做亏图确信别阿让忙起我呢那亏年我真起不行你不谈阿让听错了皮里去皮拉西四个月年烈板最近我能长途就不谈提及破表年略切坑入难路节出现你间与别色的清着靠位盘图念我谈清着等句提你内墙起鱼鲁鱼鲁行进提你内墙起鱼鲁鱼不提清句冷处破别机三年给开句点别破热图鱼鲁鱼谈破热起卡切提他们这都我就是个有钱托看起诺布别别亚起国瓦尼这亏起枪略起有些穷困走无引擎枪略弟弟起所在尼一些也诺句起其他社会来讨为些所有谈国瓦尼随便枪略给不听错给得不预赞找不出天灵托地唐土浪年他的盘土巨心有心特同中日西北枪略起于今中东扎七位金起中人南缺枪亚不一呢破球给女的盘帮儿存过有心偏令你搜玉年特缺穷为枪略起于心提议你枪给了别浪年随不行一不谈铁锤家里随便偏立偏起我呢听三样我心那随大的路给你随不一不谈偏立我了今日那草过一不谈别一根本提在这控诉这个预警听你可以我了枪跟其地不明白跟起枪女提找别亏图还将其特别清不有心您知他枪不受亏你军心都不过为能亏其控诉都不预备三年天催枪女你忙起我心气随不下大一不谈心气来随便枪松你且那年退了春都主不得不洗浴巾枪松撒不随巾头痛出了帮点去于你今夕想念去南陀心切配为路了定点心里爬了起三个松不清云那亏图军心都不预备阴天三年提给忙错意永久托陪让念书起个用谈三亏

생겔랭게 티링키 내초 유고리 첸 슌참 당하시거니 랭게게 안초 레첸디 센시 남바 토차나 슈거니라 케시 셈보보 케랑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젠 내 개발젠 타 유고 키 제고 믹세젠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네 이토도 괴네 내초 유고 시베 레첸리아 구피교 거스 슈거니 랭게네 무투디 디그친람키 레첸 샨다 센난 유쇼

리친 링기 아메 몰르 좀다께 쳬부이 뒤통디 뎁잠당자 칼르 락바 창웨 벨라 잠베 촌나 중가르 락베 샤치토 시큐 강지큰 락바 야르교급 시큐 강 링부르 다르웨 고그루와다 나타 모동 쳬부이 뒤통르 잔네 시큐 소이제 쳬부이 뒤글레 아메 네콘투 뷰 뒤치튜웨 믹양 중세 좀네 무튜디 진노 믹당급 따따 리친딩기 바바 대가를 립여야 능수이 대다 마통외 취두네 제송기 락베토와 늑디 응연세 퇴진 로다르 특지두 급에 맞수바 년가 개베 휴시 락베 번티다 겸유기 만남 균시 낙불 퇴진 마가티다 불감망 캐주주리메 아메 대다 라지르 따신 칼리르 카쥬네 김투쥬 라두 군함니 케로알레 징니 사르마니 임바다 직슈니 람리 용수 뒤뒤도 줄베 구즈 함식시 삼토기 뒤남 뎁잔다 삼조 주네 강베 대입 와두샤 양 키 켈메용암 냠네 규궁 땡두샤 타마르 규두 마르 부투부식 뎀바티 따세네 외팅딘 차유 곱디 충중식이 토아두 뎌네 규둥틸 윤신 뎌지 제기 카데 닝바식 때 제립점 챙네 나뉘수 자르그냠메 유진 금미르 그베 두미 두발루 그베네모 카르주네 샤케바당자 제노불지네 락베 자짐킨투 팅가 규갸 더둥 규마투 보위 테다 통지 모동토 넘규르지양 메바라 랑기 산당은의 게두 땡아 남치 계획 견고라야 예치토 때네 흠티 소와다 믹줌이야 그베 크미도 유튜브 기회메 단다 네외 상다 제양 타동 크미 유튜브 기민도냐 급규 팅치잠 균용화 미신라 체투 시부르 갸르드 팅치잠 제바 미신베 레가티 다수 힘에 추잠 총 공기 그베 장기 랑알리 진와 샤유진 그베르 두베 마티베 체도 그베 잔남 팅가샹 티네 침부 심유 규동토하기 쿵부남 낭유수 때문에 제진부 카셰린 테다르 치로수 감나 미츠 장기 추구 기겐 이난 테둔 제기 카데닝바 지지 참여 치미스냐 제기 카데티니 피주 동예 대민도메 테다르 샤나 제수 차위 진디엘 코주냐 제손예부 최신엔 돌루마 카셰당 치중미

남소 남불행게 내 원점 체면 루연 시베 내 전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기 내 젠디 키기니 문예 투세 투베 루와 유라 원점 체면 루연 시베 내 젠디 세네 니로 쇼로

0: 만포스티 남바 기란리아 시교케시 기란게 비이토네 제진군난고 고민나 친첸키지디 CTB 歌声传情 시베토르테가 고초거리라 친첸키지디 CTB 歌声传情
1: 닝지메베토네 쿠르버데리 나라저리 태종메베토네 루이징고치징그리 너부터 나라저 게문게야디 저브레스 럽투 마레마 야도부터야디니 장가티에시마시 게시룽베차지 삼바데 람주모요키니 띵하라저레리 몰로와야 저와케마리

디르 제베 차와 딘바 시바 민디 내지 타고발이야 금제 가르요아데 베스나 제당 체니가 차와르 베스나 차와이제 언데 차왕어머디 가르스나 제베 제베 차와시 임바타 치머디 가르스나 차와 임바 강시 제베 제바 덴바 yin me gui ba di xie xie qie qie tu ti xie we qie tu tene kar sung re se na qi ba xie be ming di jia wa re jia zang qi ba xie ba di jia gu ya gyum zhe ka re qi me cha wa di qi be qie be cha wa ji me yin ba ji xie wa am di xie we qie tu yun le ya 치바스 잡아. 다운의 치바스 근대질로 코고와르스나 진내니 치바볼라 코고구요아래 니내니 가르스나 코제드부 탑시드부 규제드부 창말이야이나 치바스 코고구와르발라 재산 니가 그 치바디 근대질에서나 겹치외 치바디라 너메걸로이나 치베 제베 차와지 구구와래 디시에제 치메걸로야 차와지 레구요아래 차와디 가르스나 치베 제베 차와지 임메걸바 세세 체그 체도 집에 차와드면서 그 민디네지 따버와라 다신제세게 제디 집에 체베 차와임버드부 나오나 제디 가르쳐베 체버데 제디 가르스나 제베 차와디 체베 제부지르와라 세버라지 시에비나 체스레디 제베 제베 차와지 마레 제다 ngame chawa di chibe chibe chawa di yingu tu denbe shule ya karuko resna chima di chibe chibe chawa si moyinba dubare teni ngame chawa di wangki tobe dubu denbe chawa am yangna kandajilo koko wa resna legi guo denbe chawa si yingu ba di shule ko wa de 修罗国营者 삼조학제 시벌레 치다기 낭세 당보 치베 차와 덴바 시베 민티달 수급에 내가 당군제야 내딘데지글 투버레 너나 치마디 치베 차와 제바시 임메고바 오늘 컨대지 고구가래 치베 차와 제바디 왕키 덕기 긴키 치메 제부디 중화암 야마나 레테르 유베 교어댐베 차와지 중나 지기와래 제자 치베 차와 드머시베 더니디 토구베 내가 금제양 내딜로 투버레 디나 치다게 낭세 당부들에 치다 낭세 니벌이야 양아주 빼다지 슈베이나 톰라 친데 텐유도보 톰라 친데 텐유시베 따정모 데디 가져서나 삼절하제 이 삼절하제 인데 저왕거지 참자와 제제 되네 등의제시 등 차장시 댐배 누버디 따정모 데디 댐배 인배소 빼디리라 다수균기 대시 치루 능신 모두 채배이나 차와 차와 댐바 tu rimjens labre au na ming ti da su je ko na ba de mi ji ba kan de ji yo de sa na ngo la do e cha wa di che ba ta ti ne nyo e cha wa di che be ten den be na ba din de ji le ya na cha we cha wa jin ba tu rimjens labre che da cha wa ngo ji cham ju wa da me che cha wa ji che sin ji la yang cha wa xian xi che be ten den be na ba di de le ya na cha we cha wa jin ba tu rimjens be ming din de ji su wa re 디나 카르스나 삼조를 하제기 코든디엔지 시에발레 치다가 낭스 니버드레 다 치다가 낭스 수발레야이나 베 카르시어레스나 풀디 치인도 부시에발레 풀이에 차와레 치에안 차와레 제장 차왕거지니 참자왕 초튜버 인데기 누버터바 인자 낙고 가르스나 참조를 하제레 코든디엔지 남아딜레 양아주 20점 슈버이나 디급기 푸어탕 로아이 차와니가로 투직자람 야마나 투직이 나와 중화 댐바를 봐라 디나 그 토모모인베 미세기 캐주지리 베나 알라 푸루와 예스 푸루디네 로아이 차와디 셰브디네 마르바
푸어 당 로아 니가 뒤직도 중어도 와라 제자 차외 차와든 바 뒤직자스 센티달 수급에 내가야 경제질러 투버리 나 고든된디기 나바 숨바 디릴야이나 주중기 제세 견당능 신슈바이나 차외 차와든 바 뒤직자스 민티다 다버리 콩어야 네 베데디 샤

0: 제 참조 하게 급수 중외 치다게 낭세 숨부 소소로 야이나 모두 두두지 슈바이 모두 두두지 슈바규 낭조로 야 토베 시바스네데 낭조로 토베 시도스네데 낭조로 토베 뇽와디 카르스나 나데 되는 페이지 죽둠 신데 딘데지면 돌아 대차샤위나 태몽키 가르디 때문에 베스나 저왕거지 참조암 초튜버 때문에 Tumungu nubadir wala. Tau na kula ya Tumungu mayimba kado yore. Dechalu ngejian shik diamaji gugu war wala. Shinjie di chejiba dabu di kanda resna. Chebe chawa dambari. Ngambe gabgi chawa di. Chebe chebe chawa ji imba ta. Chime gabgi chawa di. Ngambe jebe chawa cheba di. Wangki dabji chungwe. Dabu damba am. Yama na legi gyo dambe. Ndachi yungu zu di. Kwe Tumungu mayimba keju. Wala, yambina, tomla chinde, temye dubu, tajin shubu nangshin, tu rimje du jubwe samjol haje de wala, di tumu mwembe keji du kare, chawa jik che sinye, laryang chawa shenshik chebe, tun denba yinza, tumu mwembe keji de wala, yang sumba, purdi chin shiba dubu ya chasuni shibu na, samjol haje de be, samjol haje re de, chidak nangshin sumba de la, tumu mwembe, rangu ki keji kare warasana, chawa ngaji nyega, tu jikya ram, yama na tu jik du chungwe, tun denba yinza, chidak nangshin Sumbu sosu tamalola yayi na Tumungi keju yangdu Tumungi yinbe keju yangdu wala Xiamla nge kongdu songsinbe Tamzul hajegi chida nangsi sumbu digi Chida du yuwa cheje Shibe tuane ngode shudu yu Tangu nga du chibe chawa jimba di ngode shugunda la Tia chibe chawa jimba sayadi Kende jila kogu guya resna Kongdu ngunzi songsinba nangsi Chibe chawa jimba sayadi Kende jila kogu guya resna Chime chawa di chibe chibe chawa si Mayimba Kende jila guya re Chawa ngama te wangki Chungwe debu denbe chawa si kam Yangna Legi gyuwa denbe chawa si yin guzu sewa chawa dhubala. Dinda sungzu zane, nanganzu chibe chawa dhima shiba dila che nyi zadi shaba yina chawa ngaji cham jarshin. Chawa ngama chibe chawa kangti wangki chime dhibu jengi chawa di chungwa am. Yangmana legi gyuwa denbe chawa di chungwa denba dinda jingli ya yina chibe chawa dhima denba asi ngunzi chena ཁྱི ཕྱད མམ Ta ni gi chawa di ni gi pher ki la De shi bè lak jè gi chè di jia jè Chawa ngè jì ni nè Tu ba cham jò rè chè bè Tuan di sè shi chè gi chè du yin Du yè chawa rè la ta jang chawa rè En di ni gà chawa yin bè kang shi Chawa di ni gi ngò Yang mè na chawa di ni gi rì gdi jikba rè bè sè na Zawa ni nè jikba ma rè Du di la chi ba bò shu gò rè De shi gi du de Tu lò ta Dabu jè ba Cha changwa ji xiebi na tanda dirwa la. Cha zang chawa re de chawa di nyi ngi ngoo tang rigdi na mi jikwa re. Seba ra ji xiebi na kende ji gugwa arsa na ngama chibe chawa tang, chima debu denba am, legi gyuwa denbe chawa ji xiong ne, chawa ngama tang, chima nyi cham jawa am, to tuba chibe denba dobu di ne ji gugwa re. Dirigla ye na chibe chawa denba xiebi.
1: Sengen nama tso kongkam sang. Tanda ikin nam tso sin shimba tene, pen jong long jin nyin chin le gong pe ge long jin ki long jin lop chi le chen shi. Le jen di nang, pen jong lop da che me ge gen chi mwa chi lin do ji la ni, pe gen da chui ri bie ko la chi di nan si yue bie sen na yup shu.
0: Da chi da ge nang se nipa, Chawai chawai dhimba tu rimjie sayadi kandajiglu kukwa resna 치매 차와디 자외 차와 좀 두림제 급게 치매 차와디 나 치배 제배 차와 뭐인 바시 땡고야 그 고바디 매자 근데 치배세 그 치바시베 민디에 치마니는 야이나 폐주 당요 말에 니바 자외 차와 좀 두림제세야디 근데 지글 땡고가르스나 차왕어지니 대소기 참자왕 포티바시 괴베 뭐체 틈은 뭐인 바디 차왕어지니 두림 인젠도 죽바댐바 딘데지 구고아레 체시라진 간조 시아베 이나 자왕어지 참자왕 초두베 누바댐마자 머체 자왕어마 체심베 지라 라야 자왕신시 체바댐바 딘데지 구고나 디그레 빼차샤베 이나 톰라 친데 자라뉴 콜로꼴데 추창 대진 간조 치베 자왕진베 이나라야 딘데 주바라 꼴데 콜세 주바라 코와 데부터 가르쳐서는 코와 데루가라 다리 빼디 말다 콜로꼴데 추창 가르쳐와래 코와 차와딩이나 체디네 추창배 차와디 체바 데모루와라 디나 참조를 하게 급기 치다기 낭수 니바 차와 차와진바 두진젠 시바디 치다기 낭수 순바 차와 차와진바 뒤지자디 치다가 낭시 숨바디 근데지 구구하랬으나 자왕어진이 참자왕 초두바디 인구구로 봐라 피아머이나 근데 참조를 하자야 말을 봐라 제자 자왕어진 참조왕 초두바잠도 뭐채 자왕어진이가 뒤지기 나라 제배 된댄바지 있나니 자왜 자왕어진 뒤지자댄바디 빼차샤베이나 민매대 폐쇄야딘데 매당 폐니가 자왕어진 자왕어진이 뒤질래 민매바 당생도 근데 폐바양 치고 와도 봐라 다가는 신기 쇼바짱대 부르 옛날 쇼바짱제래 푸에 차와체 마르발라 쇼바짱와 탄 헨도 데네 푸에 차와디라 주버발라 제다 공도샤베 베지 통주체 참은 가르스나 참조를 베스나 참조래 다 투모모 인베 체주도 가르스나 뒤지자도 중원된 바 더불리 참조라지에게 고된된베 데디디 숨기 섭려야 최현다딘데 베지 최초로 알아 뺀나차샤베나 나도 터진 베지샤베 톰라 친데 템뉴스야딜라 데니 나도 톰라 친네 템뉴스기르와라 다가는 신게 톰라 친진 템뉴양 스기르와라 제자 네 단다 대슈에데 탐존 하제기 코든 댐발라 야이나 중공 급수 중에 내사 내주바 다가는 시기 치대 신소 급기 되는 신진 신소기 장 되는 난도 탐존 하제기 된 댐발라 야이나 팬도바 누버트마 지그데 제자 데디데 숨자 머체 내당 진소 양 급당 뒤든지 비지 당나마 켄거 체그리 정어도 빼디리 참말로 난도 해세 계제나는 야딘데 스마르베 톰라 친제 뎀뉴스라 톰나 친제 뎀진요 아침이스 친체스 딜헤세 크게 나는 비주체베 참조를 하제기 고든된 바 죽발라야이나 체사 체드 잡아루알라 크게 나는 다 딘데스 비주등 레디에 돌려야이나 톰나 친체세 딘데 시에기 말이라 급수양 요 말이 루알라 네디에 빼디샤제 슈고야드 카르스나 크게 나는 야이나 친체세기 체디에 딘 참조를 하제기 된데 말이스 아 이젠 디나라야 참조 학제 시에벌레 나도 참조 학제기 꼴라야 있나 모두 슈베이

0: 카기 돕슈탄 튠지 체파 상강이 주용내 타게타 뷰디 공비 응원주로 투배 자주게 증진라 구디당와 시계 인시 송유바시
1: 디글레 군의 비빈니츠 다와고 배체 주로 인기 추주 종이 빠라 장치디 또 숨주 송안네 장치디 또 니슈 쯔주다 가르마 숨주 파르네베 황하이 갸주다 샤르 갸주의 초공수 년진 각동기 퇴주 죽지유 대바라랑 계기 보하이 갸주다 황하이 갸주 샤르 갸주 호 갸주제 초공 전부 시로 교용의 냐진 초기 유바시 후젠 소주지 냐레 초가다 녀주 등길 하점 초유르 계대 갸주의 초스 등유 산에 대게 초든다 초도 인도바 지디소 디제 망부 냠지 제대 녀주 초거드 출럼 멍두 교내 샤주 토규리아 송기 토규 浙江香山总食谱出格的 年初七冬下层提格的 양性加七倍 下的加速的教育 年立人堂 年立处理所 比例出色共有的冲着的保健团队 满足了出色加农把心就应不是 明日加足年轻高动能路的 让业绩出工前不息的 让领导的约定 年轻这么久被推出的 到我送的七个呢 习的七个拍的是 提供 Nyanzin kakya lwebe chokongsu taja nyeru minyongwa shikina choze chuburu lukde chiri loxin yu. Shinleta chongsi bu dashib tselin chebala ngunbada. Nya zinzam shakwa gyu chokong chenpu shi nyale tungung dakyongi penche ngunse tupu chiru chimbada. Buli nye changburu ji chane mandu chimba. Nyale tungungi tudung lasu penche ngunse tupu chiru chin yu.
2: Namo Chetingi Yangdang Dineto, Tura Pigurkin Dogdang Dineto, Tandal Kingani Sensibatini, Yang Dinikum Puget Namki Sanguin Yamdali Jesu.
0: Digalegun Epi Venetsu, Tse Jujunin, Adi Getan Yamjay Chapsu Ulenki, Getan Yamjay Tipze, Gigi Mixeki, Kipunti, Sine, Nishu Zenga Pagyu Kipta Sepe, Sidze Tipze Giseti, Gaja Sumtan, Tangjunga Legune, Gaja Sumtan, Tangjun Dunga Panhe, Gaja Sumtan, Tangjun Dunga Ne, Gaja Sipar, Torching Yubashi. Tini, Adi Getan Yamjay Chapsu Ulenki, Nido Nishu Zosumlu, Dawa Dumbetun, Losum Hajinki, Giga Parting Tangbuti Yubashi. Erige zhen yam zhe che su u lian ji si ju xie zhan na ngue luo de jin tie de xue wei xi ga wei nu xu ta se bo tie ji che xi dong du le ku la shi bu nu ju ren kong jun tu ngan tuo de qing yue jin ming ngue ngue luo si ju ti ngue luo de jin tie xue de zai chung du dan tian mei zai ji jia zhe ni pa de cha wa che yu tie teng du deng ge mei jie ju ba shi erige zhen yam zhe che su u lian ji zhu xi wo shi hi 年轻人，二弟姐 zhen yam zhe che su u lian ji tu gu de qi yu zuo ni ren kong dian bu ren ni ju ti hin 明日，二弟俺老了整天学菜，疼痛脱不衣服谈，整天学菜脱不军队切片，团员心头人话事。二弟姐，人家这车不是二零七，那边谈三级人工来修建速度产品。文章，主不错不谈，主不至于把你听见了人工排位，先进人工来修建民俗化的概念才叫体现解决不是。
3: 咸阳菜中的菜，猪肉人排的错配，而且盐蒸酿制成熟五连起，盐蒸酿制用炸虫汁五连起葱头型，早些明年，年度你学做猪肉呢，年度你学做过绿排起，老苦了卡糖，提醒团员人不难，艰难给团结人糖东不容我说怕菜糖，来个小菜，我老了整天学菜菜起，我把这部培育起，我把钱呢，而且盐蒸酿制成熟五连起，隆重空，团团给个听起八十不是。
1: 二弟姐，你们这车不是五零七，六十八边就是跑外五八趟，隆重给我老人整天学了外五八，拖着当一把事。二弟，马刚跟我进楼梯，端场全部送，人贴的两头吃不烫，天冷，到琼斯端场吃菜，情绪也不烫，天，家是几趟成就你几身的，到我储备得几存钱，冲着过几个月人工，马上提掉一把事。这个雷公呢，别别你出，三年这个就是到我古北菜居住人，火灾拆迁机三闸边的，所的二十票机，十五地村机，开过车就了，没得火灾拆迁机，人贴的。 马端车主听你别的，说的二十平步也阿没都能公司的，提醒还没是某些的卡马电视的交规车有几句有。虽然呢，说的二十票的十五点呢，开过听习近平就下站接不到，交规没变呀，也没给俺的忙接不出去。提了一两六百钱。 호사 작제기 딜람포디다 미미 넘로 주다 가시 제데 소디 어렵게 연보로 내베 아메도 놈 공세를 적규체 유지 줘봤다 세라낭 내라 계신 대가를 믹빈라 포베 적규체 범하세 시균 체베 매균다 도르치 섭진 땅 유지 줘유 세라낭 탄도 호사 작제기 딜람포디 망부지에데 소디 어렵게 하메스 시무팅 카마 딘시를 적규체 범하세 내라 계베 고네 믹빈라 야포 유지 줘유 세라나 호세 작제기 수디 어렵 사공기 디베크도 무튜 막드윈 자주 비교다 퇴중 소디 어렵 초기 막드윈 도룹 도슈라 동디 동교다 소디 어렵기 예멘의 믹베 막드윈 자주 비잠 조바다 지 예멘기 각도 메바소베 바라 무튜도 각도나 띠네 각도나 카데 조바다 림불라 띠네 림불라 카데 조베 자주 비교 인시 주유
0: 생겔힌게 콘세 선조르 녀르 슈켄 진치오드라 타 바산람히 레젠 겐구난켄 다오유드라 타 삼데베므라시
3: 메메 다치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4: 메메 부치키 난주 르보 추기지
3: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치
4: 작도 유베 지주이 모치 신세 렘바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중에 저원이 냠지 된대 양천시기
3: 서주 강시기 유기민남 용어치
4: 미리카기 등지 야계당 퇴몽 구비니 중화미리기 속자내서당 독수내서 여원내서 제이

0: 지릉이 동감이 니스접들로네 니동감이 니슈접계류 로코르키 냠제계초 덴자린진헨초기 군대민별린진기 컵러 담튼총화 중국초기 갑교탄 딤제토바티 키르기스딘기 문의주나 튜닝 개친된 유지송유부시 니투 이집스 슝키 소레니 누키 갸르게토베 누규 체튼 체시튼네 게용키 소저 둔동섬키 토갈 우슈 록튼 스치 지조르 셰지유베타 문바체나 록튼 추코르 아메 록튼 체 지와 지신툼네 예르투키 록주만 우에 급기 록코튼키 누슈 총토 동화타 켈레키 록주만의 마르동와 소레 캡콘키 장도 팅용 초교르 군디 동교시 27년에 지답티니 이집기 우슈 록동 시균진기 구주 지교수 동안타 뉴규 주부지 장도 진보르 군디동구의 꼬부사슈 시기입니다. 대토니 계급티 갸르기토비 뉴규 피게티 솔레기 타니 남발 나르웨 누르신토버 춘유베 문진체 유부시 이집도 인류 통콩 표숨 초보 유비 이시아 노마타 에프리카 창메스 쿠이키 누규사바 피게기 맹문배 두부쇼 딘슈기 총재 제식시 이집 슝초기 정시 사슈르싱나 지루니 동야미 니슈 저조르로 되파 계급티 갸르게토비 누규 록둔 추코르 아메 로둔체 지와 구탄 청중아 잠신비나 니뉴 록둔 추코르키 로둔체 지와 순탄 청중아 신네 갸르게토베 누규 가딘 치슈소 교류 누규 장도 초교러 군디 동치 이집기 지림 추구타 시주 겐린러 슝룬 군투 갭규 계급기 누규 탑추 시수 이집기 지릉의 동캠이 숨주러 립급 갸르게토베 누규 로슈 초제 최송의 도체 갸제십주 신이 연팔 토르 동교타 지릉의 동캠이 십주러 립급 갸제 초주 연팔 토르 동교시 지룽의 동캠이 니슈 쯔엔을 로타 니의 동캠이 니슈 쯔초르 노르시 로코르토 이집시 슝키 로슈탄 갸르게토베 누규 캡콘르 아고르 통출 니슈 쯔압게 잠당와티 노르시 로코르 콩메 아고르 통출르 쯔엔을 잠키 시균리 더팔 총유부시 솔레니 누 체시 통교 체내 편제 퇴발 군디 동치 이집시 슝키 십칭 구비 규림타 멍우 도지르 갸르교르 고유주 다경 셰프소 초망부 텐네 렌자르키 갑교 체규 사네디게 지규 팀수다나 록쇼든 세천와 납게레마웨 우슈 말랄러 경유르 십천 고비 규짐 제베 소제 믹세 초드 메고바 우슈 록든 차지 장주 초베 체시 티난 슈베 토게 우슈 남차기 십천 고비 투코 통토 숙진 치베타 조그준 일경 키만에 마루친규 표숨 초배 니뉴 통콩기 리차 딘네 이집기 직두 남배 사비타 캡투 남배 꿀주 냠주 타이콘 체디 우슈 록동키 캡겨 균투 치르단 유부타 직두 남배 로칸키 꿀제테 이집기 치단 통콩러 딘네 시균진키 우슈 딘시 준유 이집 로규기 아스왕 스쿠토 차버법제 뇽아타 니외 표숨 초배 우슈 록동 피게동외 사콩 참슈식시 阿斯王行前尼路藏布农墨给切堂库多那边本本无数吞了领起塞群吉隆处松就索顿斯伯提尼路劳动所着喜剧喜剧来出别陆续秋顿那不喜见不他前过切别劳动处过阿面劳动切即往即坦成中阿里给予吞了领体南昌塞空松就索尼了切瓦他 明儿的起来松就了咱们三边南树给以往过年俄罗斯兄弟们西只归三边亚学给吃个特地一级给该给特别女给特区了工地动物被端独归级都求了一不是开出为数那么久一个切入动物贴所来所康铺一级给特通重启组中期只归他地归三不所所人期开发的前年陪面图绿被通控给劳动物明文被读书军切米班摩顿切一不是 中国滩一级给客民币为数劳动客工给年龄根据定色的单位拿罗康组织他直接扩展让这改革了让世间期数准所处于本本期为数团来零年阿斯王期康王部为数罗康牌中国期内一级给为数南昌忙不足准拿胡大学院 台湾龙国人也共起无错别子女独人出席为所袭击间期南昌人明儿一级期细菌持续给为数女所袭击间期罗康袭击别金灿七 gyat chukchu tsamki lokchu guyukho gongtubu yubshi. Leri jikbe minne, Egypki tunkongki lekcha dene, wishu lokdongki tunle kochi shibu guba gyoksu dawa tine. Gekabki nukyu dinja gelinta, tenyong peke ngungyur chibi tabchukki damka shikin la. Isi ar nomata, Afrika changmen sikuki nukyu jangdo chokyo le bedun nichi ki nubudunbi chi shingyu. Zhongyi gyargi nukyu nyamle gyunche mibar. Ding sub ta, den di du qi bu tan dun ne. Chua ni bur, jang do pi ge kip kong su, ni ki ni pin ki chum zhi, ti wei ma wa top kyu shi ji xie yu bu shi. Bi jing tu cuo bi, ni dong kya mi ni se chu lu, zhong gui ge ji xie bu shu cong tun yu cong cong du. Kwa la shi bu xie bu shu ta, ni pin nyam ju ge ju tun zong ur ming ne. Ge ke mang bu tu mi ta. Geji jikshi, li jiki nin jing ki le ji nyam tu zong di, xie bu shu cong tun ni ru yu bu shi.
1: 作秀推米坦提醒七个起德西民的忙不时期协助理这个国营娘来提批给了官地东为读书开钱行动可是音乐被文字接不是协助从吞牛从从对来的歌中国国立西部协助理这他协助从吞批给了官地胡大丹呢给各派起协助从吞批给给国各娘聚切给了来的准约给各谈四块谈给及增组国主义政策你罗他
0: 起来切东给给松竹老咱们车起，政策难说吧。咱们连起起来这张阿别谈，连日起年真起来，十个团就团松起。第六，协助从团从多的说不错。体外一家起为给及学车团呢，协助从团伢们来顶色团，顶地用够了，滚地当我谈。给客卡谈协助连日批业给，苦个伢们去签约。阿塞拜疆。
1: 吉布雷提老在公司，铁路民的土丹克，绝对特区区系统马对不他。公司南昌给几个不得西吧，马都服役。俺随中国第二，给几两个价格单位，从这开钱许多资格银。下属从头用从从头去，中国开来谈这话做的，明文白，俺们来给顾客最新解决日外月结定，是不是？
0: 第六，协助从团员从南首天松北银边，俺们这给错给拉丁米林塔加勒比边角欧元恒康去，给及从团西管子莫的。协助从团员从团队雇主在委托，三个班。协助从团员从团队，人力雇过他来着，自家年轻说，协助从团员工给俺们来了工地，农田贴月结他，俺落地大神去，协助员从团队批给了点呢。
1: 你能配到穷鬼，你不是日子就遇不是。领地谈提醒我这出门去，文娟儿去过你那铺，各地协助从团员从团队，七个托协助文娟儿级别插队亏通马的军呢，开工开去起来这些文娟儿去插队前的，起来七个托哥哥了，你不断这签约，今年也变就是不开心，西克瓦的。
0: 协助从团员从从团队认为，从团我这出门所给起过，可是西北从来给这三女的准备骑行越级就越不是。因为罗先生中国估计南京严重级别给可不完，协助从团他曾经从团伢们来定色的单呢，日卡给通控给各间作物，跟他们周围苦狗得的进了工地动画他，便叫伢们来给拍摄体外门外给新切的，协助伢们来了的呢，伢们归伢们这了工地单元，托了去一些谈西的叫做前面过去新旧的那个，随队主任在求去。
1: 协助从团员从团队，伢们来开公司不？模特、演技他，可能是比较的职位，差个价钱大呢。协助从团员外批给住去了，贵州三百块钱每班，年月结就一个是。起来谈这些，加上什么去？记住你团啊，从这用着钱不谈，开过忙不？三对浪子谈。
0: 团子协助节日日行，可能是一波通马的针对切吧。中国针对通马所各地协助从团团队托，中国三对了的呢，批给给内部批完他，从这明文笔内部准备切别，从这军切没把针对切又不是。
1: 年前，俺们这个组组织一趟行列赠助，俺来奥运会看去各部门就说准备冲突，意大利罗马的措施。
0: 中国团去给去措施民的忙不时期，秋天团子给国库军团派了他，团控给国有村子来团别，金融给团托，秋天团子所差他，这岁老大。 중컴 송경소 캡콘기 중쿨 라글린러 토쿨 개캡톱니에